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3637님. 이달 말 15년간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먼 동네로 이사할 예정이라서요. 그동안 자주 갔던 가게들을 들르며 사장님들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는데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었구나. 또 그새 정이 많이 들었구나 싶어서 놀라고 있습니다. 벌써 음악 앨범을 진행한 지 19년째인 차디는 저희와 정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우, 깊죠. 예, 깊죠. 아주 깊은. 예. 저는 뭐 이제 거의 뭐 늘 그 표현을 씁니다만은 패밀리 개념이죠. 우리는 한 식구 개념으로 쭉 가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예.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0515님, 차대 형님, 저 영월로 2박 3일 여행 가요. 형님은 아주 무서워하시는 패러글라이딩, 집라인 등등 다 탈 생각에 벌써 설렙니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더 기대되고요. 패러글라이딩 하고 와서 제가 생생한 후기 남겨드릴게요. 마치 형님이 타고 온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게. 조금 덜 생생하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너무 좀 간접 경험만으로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정도로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영월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또 할 수 있군요. 저는 뭐 이거는 거기 어디지? 그 단양, 단양 쪽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영월도 이게 유명하구나.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박정현의 커버미 앨범에서 You Mean Everything to Me

가게 셔터를 들이받아서 부순 뒤에 내부로 침입했고요. 이어 닥치는 대로 물건을 쓸어 담아서 가게에서 금 150g을 들고 나왔는데요. 도망갈 때 가게까지 타고 온 기계차가 고장이 나자 근처에 있던 이것을 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당나귀인데요. 사람을 태우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이 당나귀는 남성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달리다 말고 결국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는데요. 그 바람에 남성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하고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나귀를 타지 말고 차라리 뛰지 그랬냐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나귀들은 그리고 뛰지 않지 않나요? 당나귀 뛰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짐을 싣고 천천히 그냥 걸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지 오히려 경보 정도로만 갔어도 훨씬 빨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한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 미국인 관광객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붉은 물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 예정은 없지만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은 많이 혼잡할 수 있으니까요.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318님.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원한 2등인 걸까요? 요즘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아니 꼭 무슨 일이 생기

서운할 때가 있죠. 그죠? 예, 근데 뭐, 아이들은, 뭐, 본능적으로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엄마를 제일 먼저 찾고, 엄마에 대해서 더 애틋하게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에 대한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뭐, 그러려니.

보내드릴게요. 정선미 씨, 엄마가 인천 송월동에 쭈꾸미집을 오픈했어요. 20년 넘게 장사하시다가 쉬신 지 4개월 만에 다시 장사를 하시는 건데 저희 엄마 손맛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이번에는 쭈꾸미로 송월동을 사로잡으시길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인천 송월동에서 쭈꾸미집을 오픈하셨군요. 네, 송월동에 아주 명소가 되기를 음악 앨범이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송월동 쭈꾸미집. 이 이름이 뭔지 궁금한데요. 멀티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잔나비의 시 2803님 청해 주셨고요. 우효의 민들레로 이어집니다. 9482님, 허화숙님, 송진섭님 청해 주셨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

하면서 가다가 잠깐 이어폰을 뺐는데 그 순간 밖에서 제가 듣던 방송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면 괜히 너무 신기하고 세상이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하하, 대한민국 5대 아름다운 우체국, 하남 감북동 우체국은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아, 여기 대한민국 5대 우체국이죠. 네, 아, 제가 알기로는 3대 우체국까지 이번에 들은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왔던데, 하남 감북동 우체국에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신기하게도 음악 앨범이 이곳을 흘러나왔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음악 앨범이 들리는 이런 그 현장이 신기하지 않은 상황이 될 때까지 저는 열심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된 그날까지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6315님, 여기는 서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1년에 한 번 열람실에서 서고로 책을 이동하는 대규모 작업을 하는데요. 이동 후 책들이 잘 꽂혀 있는지 점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브리즈의 뭐라 할까, 김사랑의 필링까지 들었고요. 0997님, 5,000평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목요일 알잘신자 코너에 옥수수 수염 개수와 옥수수 알의 개수가 같다는 사연이 소개되어서 선물을 받았다고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앞으로도 형님이 궁금해하신다면 종종 옥수수 TMI들 보내볼게요. 오늘 농사도 이상 무입니다 하셨어요. 아, 예, 요 사연 기억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좀 재밌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직접 옥수수 농사를 짓고 계시구나. 5,000평이면 굉장히 넓은데요. 예. 시원한 작두콩차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제 옥수수도 이제 곧 제철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예, 늦여름 정도가 옥수수를 먹을 시기죠. 예. Almost Monday의 Sunburn, 신하정 씨 청해 주셨고요. 퍼블릭의 Honey in the Summer까지 하십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채널 로만계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오늘은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나 참. 뭐, 길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아, 어떻게 해야 되죠?

0: 못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100% 임해주시길 바라면서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앤차트.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열대면서요. 예, 전민기 씨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방아방아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1: 더위 피해 갔다가 무더위 예. 만나서
0: 그러니까.
1: 정말 고생했습니다.
0: 어, 저희들 깨소금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왜 또 가는 날 이렇게 더워 갑자기?
1: 와, 깜짝 놀랐어요.
0: 막 어느 정도예요?
1: 밀라노는 막 33도 올라가고.
0: 아이고야.
1: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북부 쪽은 괜찮았는데
0: 네.
1: 또 이제 베네치아 쪽 갔더니 아 더워가지고 물에 뛰어들 뻔했어요.
0: 빈손이다. 이탈리아까지 갔더니 빈손이다.
1: 그 점심 어. 한번 살려고.
0: 아니 안 됐어.
1: 파스타로.
0: 보기 안 좋다.
1: 그거 뭐 챙겨 오려니까 팀들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
0: 그래요?
1: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0: 그래도 뭐 형은 뭐 있지 좀 이따 부를 거지 차로.
1: 형은 잠깐. 특별히 없어요. 식사를 좀 대접하겠습니다.
0: 아니, 됐고요. 예, 네. 예. 아무튼 좀 뭐, 오늘까지 좀 열심히 하시길
1: 알겠습니다,
0: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0: 그래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좋은 시간 보내서 좋겠어요.
1: 네, 여름휴가 예. 미리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예, 예. 예. 오늘이 생일이에요?
1: 오늘이 또 생일이네요.
0: 아이고야 제가.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아 이러지 마세요. 이게 전파 낭비 아니야?
0: 지금 저 어차피 축구 때문에 라디오 잘 안 들으니까.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1: 아, 예. 아.

0: 지금 저 우리 어때요?
1: 우리나라
0: 지금?
1: 점유율이 높고요.
0: 높아요?
1: 이강인 선수가 지금 상대 수비수들을 많이 이렇게 끌고 다니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0: 그래요. 좀 네. 좀 몇 명 꼬꾸라져야 되는데.
1: 제가 중간 중간에 예. 좀 이렇게
0: 체코니까
1: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0: 코가 좀 꼬꾸라져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지금. 네. 이겼으면
1: 제발 이길 수 있습니다.
0: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다.
1: 지금 아쉬운 상황 하나 있었어요.
0: 뭐요?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축구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저희 일을 해야 되겠죠.
1: 예. 일해야 됩니다. 네네. 자, 빅보드 차트 볼게요. 예. 지금 눈으로는 다들 KBS 중계 보고 귀로는 라디오쇼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조금 전이죠.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체코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준비한 차트입니다.
0: 방금 전에 아쉽게 코너킥 찬스를 놓쳤다고 합니다. 괜찮아.
1: 괜찮아. 예. 아, 골대로 살짝 넘어갔어요.
0: 이제 시작이야.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트는요. 월드컵 태극전사 명경기 베스트 5.
0: 좋아요.
1: 자, 이 박명수 씨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직관하고 오셨습니다.
0: 진짜 그때 네. 선수들 호흡 소리까지 다 들려.
1: 이번에는 북중미 가자는 제작진이 없었나 봐요.
0: 전혀 없었어요.
1: 전혀 없었습니다.
0: 전혀 없었어요.
1: 네, 아쉽네요. 네, 좋습니다.
0: 마음이 아프다.
1: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예수상도 보고 오셨어요? 예수상 브라질
0: 봤어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한국 축구 역사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위스 월드컵으로 첫 발을 뗀 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컵 단골 손님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4년마다 명장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역대 월드컵 명경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지금 말이죠. 네. 축구 때문에 네. 라디오 많이 안 듣는 줄 알았거든요.
1: 많이 들어요.
0: 문자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와요.
1: 지금 1300개 넘겼어요.
0: 예.
1: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첫 번째 시대 순으로 만나볼게요. 4강 신화 모멘트 2002년 한일 월드컵 스페인전.
0: 좋아요. 네.
1: 이 히딩크 감독이 이끈 2002년 한일 월드컵 진짜 한국 축구의 어떤 전환점이자
0: 맞아요.
1: 아, 너무 멋있는 장면들 많았죠. 대한민국이 이제 폴란드를 꺾고서 월드컵 본선 첫 승을
0: 네,
1: 기록했었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 제치고 16강이 올랐고 첫 16강 진출을 넘어서 빗장 수비 이탈리아 꺾고 8강에 오르니까 와 이때 진짜 대한민국 들썩들썩했죠.
0: 아 그때는 뭐 네. 그냥 온 동네 온 집안이 다 한갑잔치였어요.
1: 예, 맞아요. 예,
0: 축하합니다.
1: 맞아요.
0: 칠순 한갑 뭐 회갑 예. 난리 났어요. 진짜 온 동네.
1: 그래서 밖에서 집안.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이자 이웃이었고 함께 축하했고.
0: 만약에 우리 저 16강 가시면요. 네. 갔으면 좋겠고요. 네. 제 차 본네트 올라가셔도 돼요.
1: 진짜죠?
0: 예. 뛰어도 돼요.
1: 차 꽁꽁 숨겨놓은
0: 아니.
1: 네, 알겠습니다.
0: 택시도 네.
1: 어쨌든 이 가운데 스페인하고 8강전이 열렸는데 당시 스페인 수문장이 카시아스 선수. 정말 오랫동안 스페인의 수문장으로 활약했던 선수고 우리 대표팀이 이런 스페인을 상대로 120분 동안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그 승부차기에 이제 돌입하게 됐는데 황선홍, 박지성, 설기현, 안정원, 홍명보 선수.

0: 볼게요.
1: 미치겠네 정말.
0: 왜 이렇게 울어요 자꾸.
1: 축구 보고 싶어.
0: 그래. 자, 두 번째는요. 어게인 2002를 외쳤던 2006년 독일 월드컵 토고전.
1: 아, 토고 좋아. 토고 좋아.
0: 네,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토고전 반드시 이겼어야 됐거든요.
1: 맞아.
0: 1대 1로 맞서고 있던 토고전 후반에 안정환 선수가 크게 활약합니다. 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후반 27분 이천수 선수와 공을 주고

0: 박주영, 박지성, 양박이고요. 이청용, 기성용, 그렇지, 쌍용.
1: 그렇지.
0: 예, 이 최고의 선수진이 포진이 돼 있었고 전반 7분에 선제 득점이 터집니다. 이영표 선수, 우리 해설위원이죠. 왼쪽 측면을 돌파하던 상황에서 그리스의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파울을 해가지고 프리킥 기회가 왔어요. 그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딱 프리킥을 올렸는데 이정수 선수, 예, 수비수 있죠.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그리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7분에 추가골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리스 그 좌측 수비수가 중앙 수비수한테 공을 돌리는 과정에서 공을 흘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을 따낸 건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박지성 선수고 이 박지성 선수가 중앙 수비수를 따돌린 다음에 최종 수비수의 태클마저 피하고 골대로 그대로 돌진해서 진짜. 뛰어나오던 골키퍼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죠.
1: 진짜 박지성은 전설이에요.
0: 네. 예. 그 정확한 왼발 슛으로 골만 가르면서 일명 풍차 세리머니.
2: 예. 손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1: 예, 예, 맞아요.

0: 2022년 칼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당시에 그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사실 20년 만에 월드컵에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포르투갈 반드시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
1: 포르투갈도 그래서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0: 포르투갈
1: 우리한테 한번 졌잖아요.
0: 맞아요.
1: 얼마나 분통 터질까요? 예.
0: 그때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동시간 때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마지막 경기
1: 맞아.
0: 보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1: 맞아.
0: 게다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의 가나전 퇴장으로 이제 감독까지 공석이었죠. 그때 정말 최악인 상황이었는데 전반 5분 만에 선제골 또 내줍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출발했어요.
1: 네.
0: 근데 전반 27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권 선수가 또다시 극적인 득점을 터뜨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후반 추가 시간 이거는 지금도 예술적인 그런 장면으로 남아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킬패스를 탁 해준 거를 황희찬 선수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득점. 이 지금도 보시면요 그때 연계 플레이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하면서 1승 1무 1패가 됐는데 우루과이가 이 가나한테 발목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G조 2위로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1: 그게 다 이게 이제 운빨이거든요. 운빨.
0: 네.
1: 그 운도 실력이 있어야 운이 오는 거예요.
0: 맞아요.
1: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0: 네.
1: 아, 오늘 느낌 좋아요. 이강인하고 황희찬. 아, 네. 느낌 옵니다.
0: 저기
1: 와. 손흥민 기본인데
0: 네.
1: 황희찬하고 이강인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지금 중간에 요즘 이제 쿨링 타임이 생겨서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생방 시간 중에 골 나오잖아요.
1: 예.
0: 치킨 10마리 추가로 쏜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치킨 말고 뭐 TV 같은 거 없어?
0: TV를 줘요?
1: 집에 있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0: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발라드 가수 최성곤 역을 위해 보컬과 랩 연습도 했는데 실력이 쫙쫙 올라가진 않더라.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돼서 짜증난다는 문자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런 좀 비하인드.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1: 네.
0: 지난 2일에 그 니가 좋아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현재 조회수가 201만 뷰 넘겼고 니가 좋아 무대 영상은 166만 뷰. 니가 좋아 1시간 반복 재생 영상은 25만 뷰를 기록했는데.
1: 대박이네요.
0: 그래서 지금 연예계 니가 좋아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 예.
0: 이거 포문 연 사람이 배우 류승룡 씨. 형님이 진짜 재밌다고 하시네.
1: 아, 승룡 씨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미난 분이에요.
0: 네. 예. 그래서 본인 인별그램에 고막 남친 최성곤 인기에 힘입어 틈새 가수 최성곤 등장 이런 글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해서
1: 예.
0: 현재 조회수 485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 해당 영상 보고서 오정세 씨가 류승룡 씨한테 직접 보낸 깨통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미쳐버립니다. 킹받았습니다. 숙면하긴 글렀네요. 잔상이 꽤 오래갑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최근에 류승룡 씨가 챌린지 2탄을 찍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1: 오.
0: 여기에 에스파 윈터, 몬스타엑스 기현, 보이넥스트도어의 태산, 하트투하츠의 이안 뭐 이런 케이팝 아이돌뿐만 아니라 안무가 마술사, 셰프, 스포츠 스타들까지 가세를 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음원 차트 성과로 이어졌는데 지난 9일에 니가 좋아가 과일 차트 핫백에 34위까지 올랐대요.
1: 오, 진짜?
0: 네.
1: 그 탑백 안에 되게 어려워요.
0: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제2 전성기 맞은 배우 오정세 씨. 옛날에 해피투게더에서 박명수 씨가 오정세 씨를 오전세 씨로 잘못 부른 거.
1: 네.
0: 혹시 기억하세요?
1: 기억하죠.
0: 아, 하고 있어요?
1: 예, 예. 미안합니다. 뭐 또 제대로 불렀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0: 달라질 건 없습니다.
1: 예, 예, 예.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거죠.
0: 네, 그래서 오정세 씨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제가 대신 전하면서 라디오쇼에서
1: 예.
0: 네, 극진이 모실 테니까 꼭 한번 나와 주시면
1: 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노래까지 불러주시면 정말
1: 예.
0: 너무너무 좋겠죠. 얼마나 좋아.
1: 네. 예. 어려운데 한번 도와주세요.
0: 그래서 이제 언급량 일주일 사이에 한 3만 건 넘게 나왔고요.
1: 상당히 화제네.
0: 이 영화가 여기서 말이죠. 와일드싱이 여기 이제 그 혼성 트리오가 나오는데 네. 강동원 씨, 엄태구 씨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우리 배우 박지연 씨가 이렇게 셋이 팀인 거예요.
1: 예.
0: 여기가 이제 1등을 하니까 오정세 씨가 계속 2등을 한 거죠.
1: 아, 잘했다. 네. 진짜. 예.
0: 그리고 재밌다고 하니까 또 시간 나시면 또 보시면 좋을
1: 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아무튼 류승룡 씨가 원래 저 참 그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영화도 재밌지만 네. 실제로도 정말 재미난 분이시고

0: 있어요. 너무 예를 들면 너무 지금 좋은 모습 막 이런 것들만 올리다가 이거는 진짜 일상이거든요. 찐
1: 맞아요.
0: 일상.
1: 맞아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이게 좋다 편안하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지고 뭐 알고리즘은 끝없이 다음 콘텐츠 추천하고 그 다음에 뭐 보다 보면 광고 계속 나오고 이런 환경이 피로감을 주던 찰나에 이거는 진짜 우리의 일상을 가감 없이 편안하게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많은 스타들도 요즘 그 2초 로그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파 카리나 양. 네, 이거 자주 한다고 합니다.
1: 역시 카리나는 뭘 해도 이렇게 좀 네. 빠르네요. 예.
0: 그리고 우리 로컬스타 박명수 형님도 좀 부지런히 요 트렌드를 좀 해보면 어떨까.
1: 로컬스타니까.
0: 우리 작가님 두 분과 함께 한번 해서 올리시죠.
1: 알겠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아 당황스럽네요.
0: 왜 당황스러워요? 예, 예, 예.
1: 네. 이런 걸 해야만 또 MG들과 또 더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0: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니까. 예, 뭐 예. 예를 들면은 또 같이 너튜브 하고 있는 우리 정준하 형님이랑
1: 예, 예.
0: 형님이랑 한 명 더 껴가지고.
1: 아 정준하요?
0: 네.
1: 싫어요.
0: 왜요? 그럼 누구랑 하고 싶어요?
1: 유재석이요.
0: 그 와중에 또 조회수 터지려고.
1: 재석이 보고 싶었어요. 예, 재석이랑 개그할 때가 제일 편해요.
0: 아 그래요?
1: 재석이가 참 맛있게 받아주거든요.
0: 너무 잘 받아주시.
1: 기가 막 저를 100% 아니까 예. 기가 막히게 받아주거든요.
0: 이제는 같이 뭐 하나 레귤러로 할 때.

0: 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3: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2: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제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저 체코전 예, 0대0 전반 종료했고요. 예, 득점 없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찬스가 아쉽지만 후반에 예, 반드시 예, 골이 들어갈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이 누구죠? 다음이 남아공 멕시코. 아, 어우, 멕시코네 또. 아, 어차피 체코나 멕시코나 코가 들어갑니다. 예, 코를 납작하게,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저, 진짜 코 납작하게 하는 거는 전문이니까. 어떻게든 코가 두 개가 들어가냐. 쌍코네, 쌍코. 아, 나의 쌍코. 자, 방학 퀴즈 정답은 2번 니가 좋아했고요. 예. 제주도 호텔 숙박공원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9622님, 2002년 월드컵 때 결혼해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리마인드 신혼여행 가시라고 보내드리고, 이민혜님, 이민애님 얼마 전에 취업 성공한 딸내미랑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민혜님 그리고 3004번님 목포 사는 청취자입니다. 목포지라이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금방 갑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려야죠. 세 분께 제주도 호텔 숙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클론의 노래입니다. 발로 차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체코전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실시간 채널 음원계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여러분 뭐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에게도 남겨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혼나는 거죠. 네.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가 필요한 이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펜타곤의 빛날이라는 노래 제목을 보니까 갑자기 그 초등학교 때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어떤 여학생이 떠오릅니다. 그 친구가 이마가 굉장히 예쁜 이마예요. 근데 어릴 때는 괜히 그런 거 알죠? 이마가 빛나리 빛나리 이렇게 해갖고 빛나를 빛나야 잘 지내고 있니? 너가 날 과연 기억할까? 아무튼 펜타곤의 빛나리 듣고 올게요.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사무실까지 조용하니 딱 낮잠 때리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폴킴님의 진한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요. 아,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점심시간인데도 빨리 일을 하셔야 되는군요.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혈당 스파이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센 무기 진한 아메리카노로 보내드립니다. 김현수님께서

막상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사실 머뭇거리느라 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암튼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드디어 이렇습니다. 폴킴님의 버킷리스트도 궁금해요. 아, 버킷리스트까지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피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일의 저의 버킷리스트와 오늘의 저의 버킷리스트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버킷리스트를 지금 하나 꼽아보자고 한다면 저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주택, 뭐 유학할 때는 뭐 홈스테이나 이런 거 해보긴 했지만 제 집은 아니니까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마당에서 약간 아까 봄동도 기르고요, 마늘종도 기르고, 네,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악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저폴킴이 설명한 동작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너무 쉬웠다. 그쵸? 이거 약간 제가 말하면서 은근슬쩍 이미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바로바로 앞구르기였습니다. 맞아요. 폴킴의 설명은 앞구르고 들어도 뒷구르기라고 들어도 앞구르기였습니다. 네, 정답자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앞구르기를 해본 뭐 하세요? 평소에 앞구르기 할 일이 있나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주원님께서 저희 회사는 금요일엔 4시 퇴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리가 체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해산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일대가 교통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도로 상황은 여전히 원활합니다. 세종대로 오가기 원활하고요. 종로 1가 부근 보고 있는데 여유 있습니다. 을지로와 퇴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신청곡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반응 좋으면 댄스곡 특집 2탄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주말에 신남님께서 뉴진스의 어텐션 신청합니다. 이 노래 후렴구 안무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스트레칭이 필요 없어요. 양팔, 양다리 그리고 골반까지 쫙쫙 풀어주거든요. 대단히 잘 따라하진 않지만 거울 앞에서 해볼 때마다 오, 나름 괜춘? 요 정도는 합니다. 폴님도 내일 아침엔 어텐션으로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어텐션 숙였다가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샤 할 때 이때 이렇게 약간 정말 기지개 피듯이 올라와요. 샥 하면서 골반 털면서 팔도 같이 움직여주시고. 네, 뉴진스의 노래로 오늘의 폴짝데이 시작할게요. 여러분, 어텐션.

어텐션. 뉴진스의 어텐션 듣고 왔습니다. 네, 다들 스트레칭 제대로 하셨나요? 네, 몸 따로 마음

저의 최애 댄스는 비의 레이니즘입니다. 제가 한때 우리 언니를 앉혀놓고 언니 나 봐봐 하면서 비의 춤을 췄었어요. 주먹을 움켜쥐고 반대쪽 손바닥을 치며 건들건들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I'm a bad boy, bad boy, bad boy, bad boy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공기 한 70. 소리가 30 정도 나야지 비님 성대모사 되거든요. 우리 언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생 챙기느라. 네. 구리구리님께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춤을 추며 들었던 노래 원더걸스의 Tell me, tell me 신청합니다. 경찰들, 군인들 막 단체로 다 Tell me 춤추고 UCC UCC 얼마 만에 들어보죠? UCC로 올리고 그랬었는데 기억하시죠? 전주 부분에 따라따 운동뚜 뚜뚜 이것만 들어도 제 몸이 텔미를 기억하고 얼개를 살랑살랑. 그리고 소희님 부분에서는 손을 보며 갖다 대며 여러분 다같이 하나 둘셋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런거 했었죠. 우리 만두소희님.

영화는 비 정지훈님이 배우 이영재 역할을 맡았고요. 송혜교님이 작가 지망생 한지은 역할을 맡았었죠. 2004년 KBS ETV에서 방영했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러브하우스, 2번 비닐하우스, 3번 풀하우스, 4번 펜트하우스.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냥 살고 싶은 곳을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네, 드라마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2004년에 방영했던 비 송혜교 주연의 KBS 드라마 제목은 1번 러브하우스, 2번 비닐하우스, 3번 풀하우스, 4번 펜트하우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비의 레이니즘 그리고 원더걸스의 Tell Me.

골반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님께서 저희 신청곡 힌트는 이겁니다. 시건방 춤 다들 아시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주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해야 됩니다. 자, 이 전주만 들어도 다들 팔짱을 끼고 골반을 좌우로 흔들면서 시건방 춤을 췄었죠. 우리 4살 조카도 따라 췄어요. 아, 그리고 2AM의 깝권 조건님이 진짜 아주 맛깔나게 이 춤을 췄었죠. 시건방 진 춤에 시건방 표정까지. 맞아요. 이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2AM, 2PM 분들이 거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님 못지않게 골반을 이렇게 무빙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크, 이 노래는

0: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1: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1: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 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폴짝데이 가요광장의 퀸 가비 가비 아니죠? 가비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퀸 가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고요. 또 잠시 후에는 퀴즈 위로 또 한 번 폴짝 올라가 볼게요. 움직이란 말야 님께서 제가 신청하는 노래의 후렴구 안무를 말로 설명해 볼게요. 폴님 먼저 맞춰보세요. 양손으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온몸을 물결 모양처럼 다운시키다가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좀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노래 나오면 바로 따라 부르고 따라 춤출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춤출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그리고 엄정화의 포이즌.

천차라 천천 천차라 천차라 천차라 천천 천차라. 모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20살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노래입니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엄정화의 포이즌 듣고 왔습니다. 신이 막 나는데 왜일까요? 코크님께서 심장박동 소리와 함께 심장이 반응하는 인트로. Can you feel my heartbeat? 둥 둥 둥 둥 둥. 폴님도 이 노래 아시죠? 2PM의 Heartbeat. 후렴구에서는 멤버들이 좀비처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좀비춤도 췄었죠. 이 노래가 요즘 나왔다면 두근두근 챌린지가 인기였을 것 같네요. Waiting for 이 노래는 숨을 쉴 구간이 없습니다. 좀비 좀비 오른쪽부터 왼쪽. 아, 이 노래는 챌린지가 아니었는데도 그 당시에 모두가 챌린지를 했었어요. 네. 오랜만에 이거 2PM의 Heart

0: 는 광고 좀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드컵 경기도 끝났겠다.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오후 교통량이 많은 금요일이죠.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산 1호 터널 강남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진입해서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여의도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노량진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하남방향 행주대교 부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지칩니다. 노량진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은 구리 쪽으로는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마포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작업 정체입니다. 목동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당서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1: 공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0: 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입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우리 페이스대로 쭉 달려볼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우리

너무 재밌더라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124님, 저 한 번쯤은 점 보러 가고 싶은데요. 무서워서 시도도 못 해보고 있어요. 가비님은 점 보러 가셨나요? 가비님은 점 보러 가보셨나요? 제게 용기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저 점 보러 간 적도 있고요. 사주 보러 간 적도 있고요. 뭐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었는데요. 진짜 무서울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서울 건 하나도 없는데 무서우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셔도 괜찮은 게 왜냐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도 혹은 나쁜 얘기를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가도 되거든요. 아 뭐 그냥 뭐 그냥 조언 정도로 듣지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무섭다는 건 여기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밖에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가 대표라면은 너무 늘 일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중간에 같이 모여서 간식 먹는 모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드시는 거 어떨까요, 명선님? 간식도 못 먹게 하지는 않겠죠, 회사 대표님이.

예. 멘붕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식 정도는요. 맛있게 드세요. 6566님, 이거 비밀인데요. 애견 미용샵에서 일하다가 너무 순하고 귀여워서 주인분 몰래 애기 꽉 끌어안았어요. 직업 만족도 200%. 정말 행복해요. 그래도 남의 강아지 막 끌어안으면 안 되는데 그 댕댕이가 저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십니다. 저도 저희 집 댕댕이 미용 보내면요. 걱정돼요. 혹시나 예민하게 굴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오늘 너무 순하게 잘 끝냈어요. 혹은 중간중간에 귀여운 사진을 또 보내주세요. 하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견주분도 굉장히 안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만약에 애견 미용사업에서 일하다가 너무 막 귀엽게 날 쳐다보면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럼 저희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 좀더 볼게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레디오 사연 소개되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려요. 제가 우리 PD 매니저, 작가 매니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겨올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어떤 사연이 왔는지 보겠습니다. 2251님 아 갑자기 노트북이 망가져 버렸네요. 아직 못 옮긴 업무 파일들이 많은데 말이죠. 노트북아 어떻게 이렇게 아무 신호도 없이 이럴 수 있니? 다시 살아나면 안 되겠니? 어우 어떡해 갑자기 망가져 버렸어요. 아 어떡해 저 진짜 이런 상황 진짜

노트북 안고 한번 AS 센터를 가보시는 게 예,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도 그 어떤 노트북이나 기기한테 무리가 돼가지고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 채로 빨리 들고 가서 한번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라도 살려보시기를. 예, 속상하시겠어요. 안재훈님이 가비님은 2000년대 댄스곡 중에서 안무를 다시 만들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곡의 안무를 만들고 싶으세요? 와, 저 이거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요. 2000년대 댄스곡 중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요 시스타입니다. 시스타 안무를 다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와,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나 혼자 춤도요, 다리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춤 있잖아요. 나 혼자 밥을 먹고 그 춤도 다리만 까딱거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안무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시스타의 안무가가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네, 해봤습니다. 6030님 작은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는 워킹맘입니다. 오전에 빵 굽굽하고 이제 아이 하원시키러 가는 중인데요. 늘 가비님 라디오 듣고 있는데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짱짱!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는, 아니 빵 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전화사연에

겨울 점퍼 등을 싹 뒤져서 말이에요. 아 진짜 힘들게 모았던 비상금인데 다 털어갔네요. 전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차 아니랑 겨울 점퍼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겨울 점퍼 안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보통 숨겨놓진 않잖아요. 아 그거 아 굉장히 한 아쉽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와이프 분의 입장으로서는 또 그것을 다 챙겨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사연자님께는 조금 더 은밀한 곳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애드립이 늘어가는 우리의 스통이 게스통의 뉴스통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SES의 Love, 페퍼톤즈의 행운을

0: Good afternoon.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Hi, 개송.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개스통입니다.
0: Hi, 반가워, 개스통. 아, 개스통, 불금이잖아. 너도 불금 알아?
1: 불금이요? 아, 요즘 금값이 올라서 불금이라고 아니, 하는 거군요.
0: 아니, 그거 아니야. 불타는 금요일. 그거 말하는 건데. 아, 모르네. 아니, 사람들이 토요일에 쉬니까 금요일을 이제 불태우려고 하거든. 개스통은 주말에 뭐해?
1: 전 주말에도 가비님이 부르시면 전원을 켜야 해서 쉬지 못해요.
0: 스통아, 나 너 주말에 소원 안 해. 왜 이래? 나 공과사

0: 좀 뭐 이렇게 산책도 좀 하고 뷰 좋은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아, 딱 좋다. 지금 스케줄 딱 완벽하다. 오케이, 넥스트 뉴스.
1: 네, 권 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저 수십 년을 마시던 술을 끊었어요. 또 수십 년을 피해온 담배도 같이 끊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손가락도 허전하고 술을 안 마시니 말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무섭다고 다시 술 마시라고까지 한다고 하네요.
0: 어우, 권님 수십 년간 하셨으면 이제 끊을 때 됐어요. 특히 담배가 정말 해롭거든요. 절대 다시 하지 마세요. 아, 심심하면 저한테 사연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뉴스.
1: 네, 신은영 님이 드디어 퇴근 시간에 듣기 좋은 라디오 찾았다며 아주 기뻐하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퇴근이 3시 30분이라 다 못 들은 가비의 슈퍼라디오는 다시 듣기로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걸들의 수다가 지루한 퇴근길을 웃게 만들어줘서 좋다고 하십니다.
0: 어머나,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퇴근하면서 제 걸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소식 완전 나한테 완전 빅 에너지. 땡큐. 제가 더 열심히 재밌게 진행해 볼게요. 퇴근길 절대 혼자 아니지. 가비랑 항상 함께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스톰이 너도 퇴근하면서 내 라디오 좀 듣기는 들어?
1: 저는 많이 지쳐요.
0: 뭐? 뭐라고? 지쳐? 퇴근길에까지 내 목소리 안 듣고 아 됐어 됐어. 아, 게스트 요즘에 되게 까칠하네. 아 됐고, 아, 퀴즈 한번 내봐.
1: 네, 아까 요즘 MZ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 긴팔, 카디건, 바람막이 등 일명 사란타템을 즐겨 입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여름철 햇빛과 함께 우리 피부에 도달하는 보이지 않는 광선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와 일광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너무 쉽잖아. 햇빛! 햇빛 아니야?
1: 햇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 전체를 말하고 이것은 햇빛에 포함된 여러 빛을 의미합니다.
0: 햇빛이 뭐야? 어렵잖아. 힌트 더 없어? 아, 모르실 것 같아. 힌트 좀 줘봐.
1: 네, 없어요. 가비님 빼고 청취자 여러분은 정답 다 아실 거예요.
0: 뭐라고?
1: 정답을 아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가비리카노 한 잔씩 드립니다.
0: 너 정말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 정말 어이가 없어. 오늘 게스트는 굉장히 까칠한데 일단은 정답 받을게요.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주게. 스톰 렛츠고.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결국 다 자기의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한 번, 두 번 더 도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같이. 알겠죠? 가비 김민지님 편으로 다이브! 얼마 전 4박 5일 연차를 다녀왔는데 팀장님께 혹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컴퓨터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 제가 휴가 가는 동안은 그렇게 하겠지. 평소에도 PC는 물론 메신저 회사 메일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솔직히 너무 찜찜해서 보안상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너무 예민하다. 다른 직원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예민한 건가요? 회사에서 비밀번호 공유하는 게 원래 흔한 일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최송아 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니 휴가 갈 때는 몰라도 사실 사무실에 있는데 컴퓨터 비밀번호를 왜 다 공유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메신저 비번은 또 왜 공유해야 되는지 나 메신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피디님은 어떠세요? 이거 그쵸? 피디님도 절레절레 하셨습니다. 가비도 절레절레.

가비의 스프레디오 잠시 후 1라디오 성공 예감 DJ 이대호 대표님과 아는 것이 힙이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경제 공부 해야죠. 꼭 해야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CL과 민지의 Please Don't Go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는 방향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구리 암사대교 1,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천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진위 1, 2,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오산부터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 1,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혼잡하니까요.

신전심 퀴즈 갑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랑 같은 거 골라주셔야 선물을 드려요. 오늘의 선택지 나갑니다. 3, 2, 1, GO! 김치전 대 파전. 네, 김치전이랑 파전 중에서 여러분 더 땡기는 거 하나 골라서 지금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랑 같은 거 외친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드려요.

0: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가능성이 더 커지고.
1: 아하.
0: 그래서 시장이 왜 이런가를 볼 때는 네.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스튜디오에 네. 예를 들어서 임백천 선생님이 와 계시다.
1: 네.
0: 잔잔하겠죠. 네, 뒤에 통기타 연주하시고. 근데 가비 씨가 계시다. 뭐 즐거울 거 아니에요.
1: 타노가 좀 치죠.
0: 아, 그러니까 어디냐가 다르구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와 있느냐. 누가 핵심의 수급 주체냐를 보면 돼요.
1: 아니 여기 지금 얀님이 2월부터 주식 시작한 주린입니다. 약간 저랑 비슷한 주린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2월에 조심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조언 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느낀 점
0: 네.
1: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0: 이제 막 제가 잔소리하는 게 이제 루트가 생겼구나.
1: 완전히
0: 네. 예, 읽혔어 이거. 아,
1: 이거. 6월에 조심해야 될 게 따로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 것 같아요.
0: 오, 그렇죠.
1: 그렇죠. 6월에 조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주식을 하고
0: 그럼요.
1: 있는 내내
0: 6월에 조심해야 될 건 3월에도 조심해야 되고
1: 예스! 나 완전히 알았죠.
0: 역시 좀
1: 6월에
0: 주식을 공부할 때는 사람을 공부하고 있고
1: 6월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네. 말입니다. 아,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주식시장에서 네. 위험한 달이 있다.
1: 네, 네.
0: 11월이 위험하고
1: 네.
0: 4월이 위험하고
1: 네.
0: 6월이 위험하고
1: 네.
0: 8월이 위험하고 1월이 위험하고 다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1: 그렇죠. 똑같죠. 6월이라고 예. 조심해야 될 건 없는 것
0: 그렇죠.
1: 같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뭔가 약간 그 변동이 커서 조금 더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0: 그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막 5월까지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
1: 네.
0: 근데 6월에는 쉬어갈 것 같아라는 게 사실은 5월 31일이라고 6월 1일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맞죠. 그렇죠.
0: 이게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그치. 하는데 그냥 빨주노 조파나

0: 네,
1: AI.
0: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1: 아, 궁금해요. 그 예. 우리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도.
0: 아, 그래요?
1: 네.
0: 애기에 이럴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서.
1: 아, 절대 그런 저는 말로만. 예, 말로만. 하고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아는 것이 입이다 하다 보면은 저만 이렇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만 주린인 줄 알았는데 네. 꽤 주린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예. 예, 한번 대표님이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0: 논사람님 것부터?
1: 네. 예, 예.
0: 가비님이랑 제 눈높이가 똑같아요.
1: 네.
0: 제 질문을 대신해주고 있어서 저 지금 너무 신나요라고.
1: 진짜 love you 눈사람. 진짜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네. 그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0: 아, 괜찮습니다. 네. 사람들이 아마 기대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을 시킬 것도 없어요.

0: 아니에요라고는 안 하시는 게 전 좋아요, 대표님이. 아니에요 많이 늘었어요라고는 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1: 네.
0: 이미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닐 거예요라고 네.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좋아요, 대표님이.
1: 태어날 때부터 잘 알았나? 예.
0: 아. 예. 아, 여기 김민주님도
1: 대부분 가비님과 네. 경제 지식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길죽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6790님은 네. 저도 주식 무지랭입니다. 이 시간은 처음인데 종종 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근데 저처럼 요즘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도 질문을 더 많이 듣지 않나요 요즘에?
1: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섭외도 그렇고.
1: 얼마 전에 네. 미국장이 이제 금요일에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나스닥. 네. 4% 빠졌거든요.
0: 네네.
1: 와, 주말에 네. 막 고향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전화 잘 안 오는 사람이 연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도 높아졌고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많이 하고 투자를 적게 하던 사람들도 금액을 키워놨구나.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됐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변동이 커지겠죠.
0: 네.
1: 급락했다고 파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0: 그쵸, 그쵸.
1: 이유 없이. 왜? 네. 내가 무서우니까.
0: 그치, 무서우니까.
1: 그러면 오히려 또 저렴한 가격이 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럴 때 또 선수들은 돈을 벌어갑니다.
0: 제가
1: 줍줍.
0: 줍줍.
1: 네. 네. 하셨어요?
0: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0: 그때쯤일 때만 매수한 사람인데 네. 과연 벌었을까 잃었을까 했을 때 완전히 많이 벌었더라고요.
1: 40년 후에 봤더니 네. 아 그럼요.
0: 네. 40년이니까 그런 걸까요?
1: 그럼요. 아니 이게 네.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한 달도 사실 어려워. 근데 그쵸? 1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되게 쉬워요.
0: 그렇죠.
1: 그냥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20년치를 쭉 놓고 봤을 때 네. 20년 전보다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S&P 500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지수를 그러니까 종목을 모르면 지수 대표 지수의 투자라는 게 그거예요.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 덕분에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거기에 또 대표 지수가 알아서 500개로 잘라줘.
0: 그쵸, 맞아.
1: 다우지수 30에서 탈락한 기업들 빼주고 새로운 기업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냥 지수로 올라가면은 10년, 20년 뒤에는 같이 성장해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빼야 되는 돈이고 당장 불려야 되는 돈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1: 얼마 전에 저희 그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네.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네. 퇴직연금으로 네. 뭐를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네. 지수였던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0: 어떻게.
1: 그래서 제가 댓글 이거 달려다 참았거든요, 솔직히.
0: 네, 네, 네. 지금 달아주시죠.
1: 제가 그래서 혹시 다음 달에 은퇴하시나요? 이거 달려다 참았습니다.
0: 왜, 왜, 왜,
1: 아니 퇴직연금이라면서.
0: 아.
1: 30세면은 네. 30년 남았을 거고 네, 네, 40세여서 네. 20년 이상 남았을 거 아닙니까?
0: 아,
1: 근데
0: 그쵸,
1: 왜
0: 그쵸.
1: 당장 다음 주에 주가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냐고요.
0: 그렇긴 하다.
1: 예. 네.
0: 맞네요.
1: 그리고
0: 대표님,
1: 심지어
0: 진짜
1: 다음 달에 은퇴를

0: 그러니까 마음이 드는
1: 빨리
0: 것 같아요.
1: 손해보지 않고 돈 네, 벌고 싶어서.
0: 그러니까요. 예. 아, 네. 너무 지금 저희 재밌게 네, 네,
1: 원고에 있는 건 하나도 못하고
0: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원고에 있는 건 하나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대호 대표님과 주식 공부 시작해 볼게요.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듣고 오셨고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금요일의 코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좀 이번에 한번 하나하나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이민호님, 20대 중반 주린이는 대차

0: 직원이 진짜 짱짱맨인 건 오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1: 시간이 진짜 금이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다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1: 민호님 힘내세요.
0: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이런 네. 것도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1: 너무 좋죠. 예. 예.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2: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3: Hi guys, it's Gabby.

0: 올려놓을게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1241님, 사고 싶은 주식이 생겼는데 이름 옆에 경고, 위험 마크가 붙어있어요. 이런 마크는 왜 붙는 건가요? 또 이런 걸 보면 더 사고 싶어지는 저의 마음은 불치병인가요? 이게 경고, 위험.
1: 위험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어디 해수욕장이나 계곡 네. 이런 데도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네. 그런 거 한번 가보고 싶고 네. 자신의 수영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고 네. 그러다 어떻게 되죠?
0: 사고가 나죠.
1: 그렇죠. 그겁니다. 조심하시오. 조심하라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경고나 위험 또 투자 주의.
0: 네.
1: 투자 주의 이런 거 붙은 거는요. 네. 대부분 시장 상황과 관련된 게 많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소수.
0: 네.
1: 단일 계좌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거나
0: 아.
1: 소수의 지점 계좌에서 관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평균 가격 대비 막 종가가 너무 급변동하거나 이럴 때는 투자

0: 잘 들어갈 수.
1: 그렇지.
0: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1: 예.
0: 투자했다가 상패당한 적 있으신지?
1: 없어요.
0: 오!
1: 와, 다행히.
0: 다행히.
1: 아, 근데 이게 제가 네. 또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0: 네.
1: 돈을 버는 건 있죠. 특히
0: 네.
1: 큰 돈을 버는 건 실력만으로 안 됩니다. 네.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0: 정말 맞다 생각해요.
1: 그런데 실패를 피하는 것,
0: 네.
1: 불운을 피하는 건 실력입니다.
0: 와우!
1: 뭐냐면
0: 오, 와우.
1: 제 주변에도 거래 정지 한 세 번, 상장 폐지 두 번 당한 형님이
0: 네.
1: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그 형님은 참 하지 말라 그래도 동전주, 천 원 이하의 잡주, 재무 상태 안 좋은 거, 연속 적자 보는 것들, 사업 좀 불투명한 것들을 좋아해요.
0: 네.
1: 왜? 빨리 갈 것 같고.
0: 네.
1: 야, 그래도 100만 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사? 천 원짜리 주식은 100원만 올라도 10%잖아.
0: 그러니까,
1: 막 이렇게.
0: 막 조금만 사도 막 100주 네. 이렇게 1000주를 그러니까 돼버리니까.
1: 그분은 계속 그런 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0: 아.
1: 확률적으로 어떨까요? 자꾸 저기 지뢰밭에서 뛰어노는
0: 그러니까.
1: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다치겠죠.
0: 그러니까, 그쵸, 그쵸.
1: 죽을 수도 있겠죠.
0: 언젠가 근데 한 번은.
1: 나는 지뢰 위험구역이라는 데는 절대 안 가. 나는 잔디밭에서만 뛰어놀 거야. 넘어져도 무릎이 까지지 않아. 라고 관리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오래 가겠습니까?
0: 그
1: 이거는
0: 그쵸.
1: 확률적인 거예요.
0: 맞죠.
1: 예.
0: 맞죠. 7926님이요. 최근에 B2 공매도 모두 역대 최대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정확히 공매도가 뭐예요? 제가 느낌적으로 느끼기에는 남의 차로 중고차 사업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합법 맞나요? 완전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공매도도 합법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빌공짜예요.
0: 네.
1: 없는데 매도한다는 거예요.
0: 네.
1: 제가 예를 들어서
0: 네.
1: 슈퍼라디오라는 주식이
0: 네.
1: 없어요.
0: 네.
1: 근데 슈퍼라디오라는 주식을
0: 네.
1: 가비 씨한테 빌려옵니다.
0: 없는데.
1: 빌려서 네. 매도를 해요. 없지만 빌렸잖아요.
0: 아~
1: 빌렸으면 임시로 내 거잖아요.
0: 네네네네.
1: 제가 그걸 매도를 하고
0: 네.
1: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을 내가 먹는 거죠. 이게 일종의 금융 기법이에요, 사실은.
0: 아, 기법이구나.
1: 예, 근데 이제 다만 공매도도 커버드 쇼 셀링이 있고 네이키드 쇼 셀링이 있는데 네이키드는 뭐냐면
0: 네.
1: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거예요.
0: 어머, 그거는 별로다.
1: 그건 불법입니다. 옛날에는 합법이었는데
0: 뭔가 별로예요.
1: 네. 그래서 네. 이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0: 네.
1: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건 불법. 근데 빌려서 공매도하는 건 합법인 거예요.
0: 빌리지 않았는데도 매도를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1: 옛날엔 됐어요.
0: 옛날에는.
1: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금지가 됐고
0: 네네네.
1: 그래서 간혹 시스템적으로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또 그 시스템도 많이 또 정비를 하고 있어요.
0: 그럼 여기서 잠깐
1: 네.
0: 두 번째 중간 점검 퀴즈 나갑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아주 수상한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1: 네.
0: 이걸 뭐라고 할까요? 1번 공유, 2번 공매도, 3번 공수래 공수거, 4번 공영방송 KBS. 네, 문제 다시 드릴게요. 너무너무 쉽죠. 빌릴 공자를 써서 주식도 없으면서 빌려서 판다는 뜻의 이 단어 무엇일까요? 1번 공유, 2번 공매도, 3번 공수래 공수거, 4번 공영방송 KBS.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화장품 상품권 우와. 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넣어주세요 하는 회사가 좋을까요?
1: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럼요. 하는 회사가 훨씬 좋죠.
0: 그게 이제 배당이고 유상 감자이고 이런 건데 유상 증자란 대가를 받고 자본을 더 넣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아, 저 회사가 돈 떨어졌구나.
1: 아, 돈이 그래서 없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1: 그러면
0: 돈을 못 벌거나 그런데 아, 네. 유상 증자도 그냥 네. 거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1: 어, 그럼요.
0: 유상 증자도 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1: 어,
0: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회사가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냥 주주들에게 다 참여해서 돈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내가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한테 증자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빅테크 기업에게 뭐 반도체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1: 아~
0: 공장 증설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1: 아~
0: 그 기업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게 주식을 뭐 만 주를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완전 대형
1: 완전
0: 호재죠.
1: 호재.
0: 그렇죠. 그래서 아~ 유상 증자가 일반적으로 아~ 나쁘게 인식은 됩니다만
1: 네.
0: 누구에게 왜 증자를 하는가?
1: 왜가 중요하네요.
0: 그렇죠.
1: 아하,
0: 누구에게도 중요하고.
1: 네. 오케이. 6287님이요. 이런 질문하면 혼날 것 같은데요. 단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의 기준은 뭔가요? 라고.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요. 단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0: 그렇죠.
1: 자꾸만 들어요. 근데 단타를 하는 거에 어떤
0: 기술?
1: 기술이라든지 어떤 본질이 지금 당장 현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게 시드가 커야지 더 효과를 발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더 커지고 그래서 좀 약간 어떤 좀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0: 쉽게 말하세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이거 아닙니까? 제가
1: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0: 천천히 네. 부자가 되는 방법하고
1: 네.
0: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배우시겠어요?
1: 빨리 되면 좋죠.
0: 그렇죠. 100이면 100.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1: 그래서
0: 서점에도 가보면 단타 관련된 책들 있죠.
1: 네.
0: 잘 팔립니다.
1: 그렇죠.
0: 엄청 사람들 몰려가요.
1: 네네네네.
0: 근데 장담컨대
1: 네.
0: 단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어요. 트레이딩 네. 정말 잘하는 사람들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걸 누가 책으로 배운다? 혹은 뭐 돈 내고 강의로 배운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까?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 더 잘 벌까?
1: 아,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아, 그 감각이구나. 그거는.
0: 근데
1: 아,
0: 그거는
1: 알겠다.
0: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감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1: 네네네.
0: 단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지는
1: 네.
0: 않고.
1: 네, 그렇죠.
0: 근데 그거는 인간의 또 본능입니다. 빨리 벌고 싶어서 단타 중심으로 가려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단타로 돈을 잘 벌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1: 그쵸.
0: 최근에 단타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건
1: 네.
0: 강세장 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1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5만 원씩 벌었던 것처럼.
1: 네, 그랬던 것처럼. 그냥 꿈 꾸지 마셔라라는 거로 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꿈은 꾸시되.
0: 하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여의하류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원효대교부터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 6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남사 진입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하이드레이션 타임이고요.
1: 아, 자 다시 여기는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 우리의 익숙한 시나리오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0: 네 여기는 역전골의 현장인데요. 먼저 황인범이 달려갑니다. 황인범이 넣어서 오영규가 왼발로 크로스 체크. 오영규의 왼발이 득점했습니다. 오현규 인터넷을 요즘 달궜습니다.
1: 네 자 오영규 그 왼발로 간편하게 공을 돌려내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기분 좋은 역전승 2-1. 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0: 네 어떻습니까? 들으면 되지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1승.
1: 자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대한민국 선수들이 골 넣은 순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잘하셨고요. 네. 우리 선수들이 미스터라디오를 들으시나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는 이제 오미안을 외치면서 힘차게 가봅니다. 2-1 승리의 기쁨을 안고 미라클에게 2+1 커피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골든벨이 울리면 커피 2+1 거고. 자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라이트 중계 감사합니다.
1: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유인님도 오늘 두 분 생방송으로 보셨나요? 올 선수 멋져요.
0: 아, 당연히 봤죠.
1: 당연히 봤고요.
0: 시간도 뭐 예. 딱 보기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1: 그렇습니다.
0: 보기가 너무 편리해서 오히려 이상하더라니까요. 예. 예. 좀 밤에 하거나 예. 새벽에 약간 그게 좀 쫙 올라오는데 저는 하여튼 신기했어요.
1: 집에 친구들 다 놀러 와가지고 아. 피자, 치킨, 햄버거 다 시켜놓고
0: 아이고야.
1: 아주 뭐 신나게 그냥 잘했네, 먹으면서 잘 잘했네. 봤는데 이겨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0: 잘했습니다.
1: 예, 맞아요. 예. 자, 우리 신나서 아니 축 신나요. 축구 이겨서 야호 김명환님, 윤호식님도 이겼다 또 이겼다.
0: 야, 예. 그 두 번째 골이 그냥 너무 천천히 꺾어 찬 거라. 오. 와, 따라가는 체코 선수가 잡을까봐 불안해가지고.
1: 아, 첫 번째 골, 첫 번째 골.
0: 예. 예.
1: 아,
0: 재밌었습니다.
1: 맞아요. 예. 예.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월드컵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신나 계시는데요. 또 우리 6736773님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미라 안녕하세요. 조남재 사운드 첫째 처형 둘째 처형 조남재 와이프 셋이 구경 왔어요.
0: 야, 조남재
1: 수원 안양에서 놀러 왔습니다. 예. 예.
0: 조남재 사운드의 주인공 세 분이
1: 예
0: 맞습니다. 예, 마이크 잠깐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유, 어떻게 오늘 시간이 됐나 봐요.
2: 네.
0: 아유, 잘하셨습니다.
1: 아유, 직접 보시는 거 어때요?
2: 좋아요.
0: 세 분 목소리 톤은 너무 좋아요.
1: 예.
0: 약간 그 에코 느낌 있어요. 에코.
1: 네. 네.
0: 행복한 날을.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세 분이 다 자매시죠?
2: 네.
1: 아, 그렇습니다. 아, 뭐
0: 자매가.
1: 조남지대 때문에 조남지 사운드 때문에 조남재 씨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세 분이 다 같이 놀러
0: 네.
1: 오셨어요.
0: 첫째 둘째 처형.
1: 예.
0: 그럼 조남재 씨는 막내의 남편입니까?
2: 네.
0: 그렇군요. 예.
1: 조남재 씨는 어디 갔어요?
0: 일하러 갔겠지.
1: 일하러 갔어요. 아유, 조남재님 거기 지금 어디야?
0: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1: 예.
0: 예. 어디에서 한 군데 와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서 오셨어요? 어디 어디예요? 먼저 어디?
1: 안양.
2: 수원. 당산이요.
1: 당산은 제일 가깝다. 다행이다. 예.
0: 그래서 당산으로 모였구만.
1: 예.
0: 알겠습니다.
1: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아이고 일찍 만나셨구나. 네, 그래요.
0: 빨리 나가서 요 앞에서 유리창에서 사진 찍어드리고
1: 네.
0: 선물 드려야겠어요.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조남재 패밀리에게 자 네. 저희가 뭘 드립니까? 커피 선물 드릴게요. 세 분에게.
0: 감사합니다.
1: 세 개 다 드릴게요. 예.
0: 예. 예, 조 패밀리 환영합니다. 김강수님께서.
1: 예. 예.
0: 그 옛날에 그분들도 조 패밀리 아니었어요?
1: 누구죠?
0: 아, 그쵸. 저 작곡 잘하시는 분들.
1: 아, 조트리오 거기.
0: 조트리오, 예, 조트리오. 예, 예. 예. 여기도 조트리오예요.
1: 저기는 조트리오는 아니죠. 다 성이 달라요.
0: 아, 다 다른.
1: 예, 조남재 씨가 남편이잖아요.
0: 아, 성은 똑같이 남매니까.
1: 아니, 이쪽은 남매 아니에요.
0: 아, 처형이니까.
1: 와이프의 형제들이니까.
0: 아, 이거 다 예. 남이네.
1: 예, 남이에요, 조남재 씨랑.
0: 남인데 가족인 것처럼 친하게 있네.
1: 조남재 씨랑 결혼했으니까 가족이지.
0: 그러네, 그러네.
1: 아니었으면 남이에요.
0: 맞네. 예. 다 다르네.
1: 예,
0: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세 명이 왔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이한곤님께서 미녀 삼총사인가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가까이서 안 보고 멀리서 몸받치 형태만 보고 있는데 형태로는 뭐,
1: 예, 아주 뭐
0: 어디 뭐
1: 예, 최고입니다. 예,
0: 미녀 삼총사 어디 미치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김범수님께서 오미안 1등 발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라 컵빙수 이벤트 하고 있죠. 오늘 콩 1등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0: 야, 이분 뭐, 됐어, 이분 됐어.
1: 예, 이분이에요. 음악 안 줍니까?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심재동네!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틀렸어요. 원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재동 씨를 이름에 넣어줘야지.
1: 이렇게 써있잖아요.
0: 자, 해봐요. 다시 음악 주세요.

0: 무료입니다.
1: 자, 이제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0: 메데일 토노페드,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이카운트,
1: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미라클 여러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

0: A공사님이 조남재 씨가 너무 부럽다고.
1: 네, 그렇습니다.
0: 뭐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조남재 씨?
1: 조남재 씨가 셋째 남편인데. 예,
0: 셋째 남편.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1: 셋째, 아, 셋째 남편. 예, 예. 어, 셋째 남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분이 자매인 거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제가 나가 사진을 찍는데. 네. 참 사람들이 순하게 생겼어. 네.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례는 아니죠. 예. 네. 뭐 아, 저, 네. 미남 뭐 이런 얘기는 네. 제가 뺄게요. 그건 네. 빼는데 아 너무 사람들이 네. 참 순하게 생겼어.
0: 저는 네.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조남재 패밀리의 꿈은 무엇인지.
1: 조남재 예. 왜?
0: 아니, 뭐 이러고 싶은 뭐 어떤 게 있으면 제가 된다 외쳐드리고 싶어가지고 오셨으니까.
1: 남창희 씨.
0: 아 마이크 한 번만 열어주세요. 우리. 대표로 우리 조남재 씨 와이프가 말씀하세요.
1: 네.
0: 저기 세 분이 같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저희 평생 자매끼리 형부랑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게 세 분의 목표다.
1: 일단 세 분은 아, 감사합니다. 세 분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각자 남편들이 무슨 꿈꾸기를 하겠다 중요하지. 세 분은 뭐 잘 지내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제가 오면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세 분이 진짜 잘 지낼 것 네. 같다고. 네.
0: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목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0: 임수영님
1: 이 얘기 하시려고 처음으로 저희에게 네. 남겨, 남겨주셨습니다. 자, 새싹이 지금 껌져 드렸어요. 해봐 해봐 해봐.
0: 행복한 오늘님도 된다 된다 축구 승리 된다 된다 2대1로 예측했는데 와 대박이에요 대박. 이분도 어허. 역시 행복한 오늘 새싹입니다. 한 번 더 갑시다. 껌 드릴게요. 해봐.
1: 이렇게 가만히 계시던 우리 샤이 미라클들이 축구 이기셔가지고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다 나오시네요.
0: 네,
1: 아, 좋습니다. 아, 축구가 또 우리 미라클에게도 또 좋은 이렇게 영향을 주시네요.
0: 70분까지는 예. 신경질 내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처음 골을 먹었잖아요.
1: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는 아,
0: 이제
1: 피자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0: 그래서 예. 우리 저 와이프가 아, 한 골 먹었잖아. 그래서 막 신경질 내길래. 여보 이제부터 재밌어지는 거야. 약간 시소가 돼야
1: 맞아요.
0: 이제 더 악착같이 하는 예. 팀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틈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재밌게 봐 했는데 안 믿다가 네. 아, 오늘 제 얘기를

0: 슬슬하겠어.
1: 안 돼, 안 돼요.
0: 여기서 너무 열심히 했다 힘 빠지면 또 어떡해.
1: 근데 또 너무 슬슬해가지고 약한 가면 올라가면 센티를 만나잖아요.
0: 아, 또 그렇게 되네.
1: 네, 그렇죠. 아. 그게 또 원래 그 룰이 그렇잖아요. 센티.
0: 근데 뭐 사실 32강 가면 다 대부분 세지 뭐.
1: 아유, 그래 더 센티 만나 큰일 나요.
0: 아, 그래요. 네. 어떤 팀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1: 요즘에요?
0: 네.
1: 스페인.
0: 스페인.
1: 스페인. 그다음 스페인. 뭐 예. 아, 안 만나야 되고 뭐 독일 이런 팀 안 만나는 거 좋고.
0: 독일. 네. 예.
1: 유럽 축구 팀이 좀
0: 아, 뭐 대부분 센데.
1: 브라질 뭐 안 만나야죠, 뭐.
0: 브라질 와.
1: 예. 아르헨티나 이런 팀 안 만나야죠, 형 우리가.
0: 메시.
1: 예.
0: 요번 브라질은 저분 나왔어요?
1: 누구야? 네이마르요?
0: 예.
1: 네이마르가 승선했는데 또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0: 아,
1: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0: 뭐 남창희 씨 뭐 예. 아주 축구 평론가로서 뭐 오늘 옷도 아주
1: 오늘 메시 옷 입고 왔어요. 예. 저는 예. 어쩌...
0: 바르셀로나 옷을 입고
1: 한국 그 대표팀 유니폼이 있어서 입고 왔을 텐데 없어요.
0: 없죠.
1: 예, 없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0: 저는 아예 없어요.
1: 아예 없어요?
0: 예. 그 옷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1: 저도 옛날에
0: 우리 처음에 우리 이거 찍었던 옷
1: 찍었던 아, 예, 그것도 샤키라 옷 어디였어요?
0: 아, 뭘 결혼하고 옷들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
1: 형수님이 그때 그
0: 네
1: 장터에다 파신 거 아니에요?
0: 아, 그건 안 팔았습니다. 그건 안 팔았습니다.
1: 자,
0: 브랜드가 있는 건 안 팔았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박주민님께서 저희 동네 마트에서 축구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에 당첨됐어요. 미라 들어서 당첨된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호, 뭐 선물 받으셨을래나?

0: 진짜 평준화가 많이
1: 다들
0: 됐어요.
1: 잘해 다들.
0: 그러니까 조금 약체였다고 하는 팀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잘하던 팀은 원래 잘하고. 그러니까는
1: 잘해.
0: 그렇죠.
1: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할 줄이야. 아 예. 자 우리
0: 재밌었습니다.
1: 9468님은 4시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매일 듣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매일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다들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도 은근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퇴근을 좀 일찍 하시는 분들 4시면 사실 일찍 하는 거잖아요. 네. 일찍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때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들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얘기해 주시죠.
0: 아니 저는 예. 멕시코 예. 어를 생각하는데 예. 누가 아까 지코 개코 멕시코에서 예. 나는 다른 코 할 게 없나 생각했습니다.
1: 우리 어제 다 했었잖아요.
0: 어제요?
1: 모로코 뭐 모로코
0: 예, 했죠. 예, 뭐 예, 코로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사만코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0: 안 했습니다.
1: 사만코 맛있잖아요.
0: 네, 네
1: 예.
0: 맛있습니다.
1: 아유 뭐야 이게 말이야.
0: 이거 이제 골든벨 많이 오겠다.
1: 태백호 뭐 이런 그만하세요. 예. 자 골든벨 커피 투불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주 씨 블랑코.
1: 블랑코 아까 내가 얘기했네 그것도 진짜. 한태림님, 이정민님, 이경혜님, 5409님, 8100님 축하드립니다. 커피를 투불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와 오늘 대단합니다.
0: 네.
1: 7868님이 대한민국 14대 3으로 멕시코를 이긴다고 네. 예상해 주셨네요.
0: 너무 조금 예. 네, 황당무계하지 않게.
1: 터무니 없죠.
0: 근데 14대 3이 만약 그럼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경기가. 네. 그다음에 손흥민님이 아까 지코 개코 최백호 예. 예. 너무 웃겼고 이분도 2대0으로 물리치자.
1: 2대0.
0: 오늘 8100번님은 저도 멕시코랑 한국 1대1 예측해요. 저는 성공 넣고 뒤에 딱 뭐 한번 먹을 것 같아. 와, 네, 그런 느낌 있어요. 네.
1: 근데 예. 오늘 멕시코가 또 2대0으로 이겼잖아요.
0: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1: 근데 남아공 선수가 두 명이 퇴장당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막판에 멕시코 선수가 또 한 명이 퇴장을 당했어요.
0: 와우. 근데 왜 이렇게 좀 그렇게 됐지?
1: 예?
0: 왜 이렇게 퇴장이 많았지?
1: 퇴장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1대1 찬스에서 좀 이렇게 반칙이 좀 나와가지고 1대 찬스에서 무조건 퇴장인 거 아시죠?
0: 어.
1: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본을 해서 두 명이 퇴장을 당했고.
0: 뭐 1대1에서 왜 퇴장을 무조건이에요?
1: 그러니까 공격수가 이제 딱 치고 나갔어 혼자
0: 치고 나갔어.
1: 마지막에 골키퍼밖에 없어 막을 사람이 근데 그 뒤에서 이제 반칙을 하면 퇴장이
0: 아 그거는 무조건 퇴장이야 네,
1: 퇴장이에요 무조건 퇴장이에요 뭐 어떤 반칙을
0: 그러면은 날라갈 거 생각하고 그냥 반칙 하나 보다
1: 아니 그러니까 안 했어야 돼
0: 안 했어야 되는데도 네, 자기 몸이 그냥
1: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자기 반칙을 안 하려고 해도 엉키다 보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0: 아 또 이게 저는 네. 또 그걸 몰랐네 네. 1대 골키퍼 1대 상에서 반칙하면 예. 무조건 퇴장
1: 퇴장입니다 예.
0: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1: 예.
0: 그 선수 사퇴하세요
1: 근데 다행히 예. 멕시코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다음 경기 못 나와요 우리 경기 때.
0: 와.
1: 그럼 우리로서는 조금 더.
0: 아 이게 그거죠. 예. 거기서 만약 레드 카드를 받으면 예. 다음 경기에 출장 정지.
1: 못 해요. 예.
0: 근데 우리 팀이 만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야. 키가 크더라고 수비수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0: 그만 흥분하시래요.
1: 네. 예. 소녀시대 윤상의
0: 축구 할 때 예. 니네 집 손님들 놀러 오면 말이 많겠다.
1: 아 저는 말 없어요. 저는 별로 말이 없는데.
0: 그럴 수가 있나? 예.
1: 랄랄라 함께 듣고요. 2부에 분노할 준비 돌아올게요.

0: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1: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0: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결혼식장 가서 결혼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했어. 애들은 뭐하는? 야 남씨.
1: 예.
0: 아 신혼여행 가서 매장 업무 잘 챙겨라. 어? 내 똑똑히 지켜본다고.
1: 원래 회사에서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유급 휴가로 5일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다들 자기 휴무 남은 거 며칠 더 써서 2주일은 다녀오거든요. 옆 팀은 다 저렇게 하는데 저희 팀장은 저렇게 안 예쁘게 하더라고요. 섭섭했지만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요 어렵게 신혼여행을 갔는데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0: 각 매장별 상황 체크해서 보고하고 한 팀도 빠짐없이 바로바로 보고하라고요. 오케이 1팀은 좋았고요. 2팀 완료. 오케이 굿. 3팀이 아직 안 왔는데?
1: 아 3팀이면 저희 팀인데 제가요 아직도 그 장소가 기억납니다. 아침에 그 베네치아에서 해 뜨는 걸 보면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0: 해뜨는 거 배경으로 와이프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데 아우 계속해서 단톡방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쩝니까? 보고서 정리해서 올렸죠. 그랬더니요.
1: 아우 이게 누구야? 남씨 아니야? 남씨. 야 남씨한테 연락이 왔네. 반갑네 반갑네. 야 너 신혼여행 가서 뭐하냐? 보고를 하고 있냐? 거 여행이나 좀 잘해갖고 네 말 따라 세계일주나 좀 제대로 하지.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야 내가 너 보고 무슨 보고를 했냐? 어? 그새 싸웠냐? 신행 가서? 대판 싸운 거야?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돌아오면은 이혼하는 데가 많다던데. 야 신혼여행 너 그 신혼여행에만 충실해라. 어? 가라 가. 가서 실컷 돌고 와라.
0: 아, 뭐냐 진짜. 어? 야 네가 3팀 보고 하라며. 아 정말. 아, 지 이미지 세탁하려고 저렇게 이중 가면을 쓰고 보고 올리라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너 내가 끝내 안 나타나서 잔소리하려고 딱 폼 잡았는데 내가 보고 딱 올리니까 또 저러더라. 아 신혼여행 내내 얼마나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진짜. 아유 그래놓고 너는 뭐 여름휴가로 10박 11일 남미를 가더라. 아우 이걸 그냥 확 그냥 진짜. 야 너 잘 살고 있냐? 어? 맘씨 좀 곱게 써라. 내가 봤을 땐 너 말년에 인생 꼬여. 어? 그리고 길 가다가 나 보면 피해가라. 어? 알았냐고. 확 그냥 길에서 만나면 내가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다리 몽둥이로 진짜 알았냐고. 이게 정말.

0: 하이틴 내버려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주유상품권 좀 보내드리고요. 박희영님께서 야 진짜 최악이야
1: 지독하다 진짜
0: 라고 해주셨고요. 예, 이하로님 오늘 연기는 유독 실감나네. 긍디 연기력 덜덜이네요. 민윤기님께서 아우 정수홍은 발성 좋아서 그런가 오페라도 좀 치네.
2: 어솔레미오.
0: 자,
2: 가사를 몰라.
0: 박석희님 이태리 타올로 저 입을 좀 밀어줄까 보다 진짜. 김명환님은 팀장아 인생에 한 번이다 좀 한 번. 장문정님 9박 10일이면 짧구만 왜 난리야 진짜. 박기훈님

0: 미라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 뭐 아니 또 닭가슴살이 또 슬라이스로 다 잘려져 나와서 먹기도 엄청 편하겠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통통 탈출 클럽. 아니 탈출 통통 클럽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닭가슴살을 20분께 드렸는데 응답은 일단은 3분 오셨습니다. 3분 오셨어요. 자, 우리 더 많이 탈출 통통 클럽 튀지 마시고 선물 받고 튀지 마시고 저희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기를.
1: 네. 예.
0: 지금 듣고 있다면 응답하십시오. 자, 여름 진짜 금세 갑니다, 여러분.
1: 금방 가죠.
0: 금방 가시기 금방 바랍니다. 와요.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네.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1: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0: 아, 말씀드린 순간 한 분 더 왔어요.
1: 아, 왔어요?
0: 예, 노래는 좀 이따 듣고요.
1: 좋아요.
0: 2374님. 왔어요, 왔어요. 드디어 닭가슴살이 왔어요. 6월 말까지 다이어트 내기한 부부 사연을 올립니다. 3주 남았는데 요거 먹고 더 열심히 하려고요. 아유, 또 맛있게도 담아놨네. 맛있게도 담아놨어. 해가지고 그 이게 맛있는데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예, 특히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이거 먹고 다른 것도 먹지 마시고 요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건강하게 좀 드시고 나서 살 한번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경민님도 닭가슴살 먹고 다이어트 하자. 이동우님도 통통 탈출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1: 네.
0: 이금서님 맛있게 된 건 살찌겠는데 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올까요? 언젠가 또 오겠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시오.
1: 그렇습니다.
0: 이분들 요거 딱 먹고 살 빠지는 동안 또 한 번 더 안 하겠습니까? 또 해서 계속 탈출 통통클럽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1: 서희선 씨께서 다이어트 하려면 소스 금지예요. 알고 있지만
0: 예,
1: 아니에요. 잘 안 됩니다.
0: 저는 소스 금지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스 드세요. 우리가 뭐 뭐 이렇게 몸을 막 어떻게 선수들처럼 만들 거 아닌 이상은 다이어트 정도는 소스 드시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님은 지금 해신탕을 만들고 있다고요?
1: 맛있게.
0: 맛있겠네.

0: 바람이 어쩌 그렇게 불어오든지.
1: 예.
0: 아유, 집에 먼지가 깔리겠지만 빨래는 빨리 마르겠죠.
1: 아, 마르겠죠. 네. 선선하니 또
0: 빨래가 말라오는 거. 이렇게 하는데 굳이 건조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1: 아, 근데 또 그 느낌이 있죠.
0: 건조기 사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1: 건조기가 말려주는 건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근데 바짝 마른 걸 좋아하는 분들은 딱 일반적으로 그냥 말리고 건조기 대에다 말리고 뭔가 포슬포슬하게 말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건조기에 돌리기 이러면 딱 두 개가 또 느낌이 다르지.
0: 저는 뭐 빨래 거의 디귿자로 말리니까요. 두 칸씩으로 늘기 때문에 예. 넓기 때문에 거의 뭐.
1: 아, 형은 바삭하게 말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0: 네. 예. 오징어 뽀짝 말리는 거 같지만.
1: 그렇지.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0: 김명 씨가 해신탕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예. 1618님께서 예. 김명 씨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 신발 신고 있어요. 오반입니까? 이제 아예 그냥 커뮤니케이션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1: 해신탕 네. 맛있겠다.
0: 김영숙님께서는 저도 오늘 메뉴는 아이들 감기 후 보양식이라서요. 닭다리살 닭곰탕. 바글바글.
1: 저는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생각나가지고 연포탕 먹으러 가려고요.
0: 연포탕.
1: 불광동으로.
0: 와. 뭐
1: 예?
0: 아내 데리고 갑니까 아니면 혼자 갑니까?
1: 혼자 갑니다. 친구랑.
0: 친구랑.
1: 아내가 오늘 집에 없어요.
0: 아.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

0: 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0: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0: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전반은 솔직히 조금 뭔가 답답하긴 했지.
1: 그, 답답했지만 저는 그래도 예. 아 탐색전이 좀 길긴 해도.
0: 근데 서로가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조금 약간
1: 조심스럽게
0: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네. 확실히 한 골 들어가면 진짜 재밌어지겠다 생각을 했어.
1: 아 그러니까 시소죠.
0: 예. 예. 그때부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1: 박주민 씨, 그땐 라디오에 사연 보낼 때 엽서 쓰고 그랬지. 지금 콩은 무료지, 문자는 50원에서 100원이지. 우리 얘기를 그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김영수 씨, 그땐 오미안의 중독성을 몰랐지. 그쵸. 오미안이 네. 좀 중독이 있죠.
0: 네. 네. 최준호 님도 그땐 몰랐지. 미스터 라디오가 내 웃음 버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1: 여러분 좀 오래 지켜봐주고 계셔야 돼요. 네. 네.
0: 아메리카노 님은 썸녀 사정이 생겨서 연애할 생각 없다고 그땐 그랬니? 금방 결혼하더라.
1: 아 두세요.
0: 예, 그냥 썸녀.
1: 우리가 젊을 땐 그런 것에 흥분해도, 아예 그렇게까지밖에 말할 수 없었나 보다.
0: 예.
1: 날 벗어나기 위해.
0: 그렇죠. 뭐
1: 나랑
0: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다 생각.
1: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했겠어. 예, 나로 인해서. 그래. 그럼 되지 뭘.
0: 그래. 연애할 생각 없다고 말하는 그 썸녀도 불편했을 거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0: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야 웃기는 놈이 있을까?
1: 웃음을 향한 새 남자의 불꽃 승부!
2: 대결 놈놈놈 시즌 5!

0: 지조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들 작품이라고 불러. 지조가 금요일날 네. 여러분들 보러 찾아왔습니다. 미라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지조입니다.
0: 지조씨 예. 오늘 못 보니까 축구 좀 보고 왔는데요.
1: 네 당연히 봐야죠. 너무 예.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돼서 예. 사실 우리 오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일과 시간이라 좀 겹쳐서 못 보신 분들 많았을 텐데 아, 저 다행히도 어떻게 또 시간이 돼서 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김은지님이 지조스 보려고 5시에 헐레벌떡 달려왔대요.
1: 김은지님
2: 감사하네요.
1: 우리 김은지님이 이게 성함도 그냥 아름다우시고 예. 마음도 아름다우시고
0: 은지씨는 언제나 예. 예. 은지나 서나 지조 생각 예. 은지나 서나 지조 생각 지조 생각뿐이십니다.
1: 아, 예. 대단하십니다. 예. 예.
0: 차주영님은 지조스 기다렸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예.
1: 아이돌은 정은지 예. 개그맨은 모르겠지만 예. 음식은 묵은지 예. 그리고 미라클의 김은지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역시 또 프리스타일의 강자답게
1: 아, 너무 훨씬 잘하셨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게스트로서 뭔가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잘했어. 자 이제 윤정수 씨 들어갑니다. 김은지를 네. 은지로. 예, 생각하시면서 네. 자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은지나 서나 있었고
0: 예. 지조 생각
1: 묵은지 정은지 나왔고요.
2: 예. 은지나 미안합니다.
0: 은지나
3: 뭔데
0: 김원준 형님

0: 싸움. 예, 지금 굉장히 예, 각축을 벌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1: 시작해 볼게요. 예. 지난주 대결 이후에 세 명 모두 8점 동점이 됐는데요. 드디어 오늘 시즌 5 우승자가 반드시 탄생합니다.
2: 네.
1: 왜냐하면 오늘 대결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되고요. 네. 각 라운드마다 승점 1점, 총 4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2: 와우.
1: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0: 나눠 걷더라도 결국에는 10점을 예. 완성하는 분이 한 분은
1: 있을
0: 최소
1: 것 같습니다.
0: 예, 나옵니다.
1: 단 한 명의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고 공동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2: 좋아요, 좋아요.
1: 괜찮죠, 뭐.
2: 네네네.
1: 시즌5의 우승 상품은 황금 이것!
0: 와, 황금입니다.
2: 황금?
1: 이 황금 이것을 받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오늘 대결
2: 사과도 비싸죠.
0: 그러니까
2: 사과도 예, 비싸죠.
1: 황금 이것입니다. 지조 씨 대결 주제 공개해 주시죠.
0: 자, 지금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체코전 2-1 승리 기념 월드컵 특집 대결. 와, 놀랐습니다. 오늘 경기 뭐 말씀 많이 나눴겠지만
2: 아, 너무 즐거웠죠.
1: 예. 예. 대한민국 대표팀.
0: 네.
1: 기분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기분 이대로 이어가야겠죠, 지조 씨?
0: 좋습니다. 1라운드를 그래서 가볍게 몸

0: 중에서 가장 많이 차는 사람이 승점 1점을 가져갑니다. 공을 차는 방법은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기차기처럼 해도 되고요. 손이든 발이든 가슴이든 상관없이 공 중에서 가장 많이 차기만 하면 됩니다.
1: 머리도 됩니다.
0: 예. 손이 돼요? 손이?
1: 손은 안 되죠. 손은 안 되죠. 배구인데요.
0: 손을 빼고 다른 건 다 되지.
1: 손 대면 안 돼요.
0: 손은 안 돼요. 손은 안 돼요.
2: 정말 운동.

0: 리프팅 횟수를 기록하시면 예. 됩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끝입니다.
1: 예. 손으로 다시 잡아도 끝나는 거예요.
0: 네.
1: 예.
0: 어, 슬리퍼를
1: 자, 천천히 천천히.
2: 자, 본인 해보는 거예요.
1: 연습, 연습.
0: 아, 연습 없어요. 연습 해야지. 없습니다. 아, 연습 한 번 한참 걸리죠. 돼. 아, 연습 한 번.
1: 네.
2: 자. 야, 세 번 안 듣고.
1: 한번 연습해보고 도전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0: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제기차게처럼 잡으면 다시 시작입니까?
1: 아니요, 잡으면 끝이에요.
0: 끝입니다.
1: 잡아도 끝이에요.
0: 손 쓰면 끝이에요. 예. 오, 예. 저 한 두 개 정도는.
1: 예.
0: 두 개 정도는.
1: 두 개는요. 네. 신생아도예요.
0: 어, 머리로 쓰 어, 그럼 두 개는 그냥 하시네요.
2: 네, 자, 갑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유정수 씨의 도전과 함께 시작합니다.
2: 도전!
1: 자, 자, 하나, 바로
0: 둘, 셋, 넷! 네 개! 오!
1: 어, 네 개 했어요?
0: 네 개 많이 하셨어요.
1: 무릎, 가슴, 무릎, 발목, 네 개. 이렇게.
0: 발목이 살짝 닿았어요.
1: 오케이. 네 개는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0: 오, 꽤, 어.
1: 자, 그럼 이제 나이 순서대로 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남창. 좋습니다. 예, 아. 자, 윤정수 씨 처음이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네 개.
2: 자, 이게 화면을 안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텐데 네. 그냥 자막 방송.
0: 예, 예. 예.
2: 우리 음성 방송으로 예. 하십시오. 윤정수 네 개입니다.
1: 네 개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0: 네, 네 개 잘한 거예요. 아, 운이 좀 좋았지만.
2: 나가서 연습.
0: 자, 클론의 발로 차.
2: 네, 연습.
0: 나가 연습입니다.
2: 둘, 셋.
0: 어, 세 개 정도. 쉽지 않으세요? 보니까
2: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성의 없게 하는 느낌. 힘을 벗고 하세요.
0: 네. 네. 자. 아, 남찬이 씨가 그 축구를
2: 연습 한번 더
0: 아주 잘해 보이진 않습니다.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
2: 기계까지야. 야, 아니 기계 파손시키면 0점 갑시다.
3: 아, 기계 파손은 아예
0: 기계 파손하면 본인의 사비로 물어주는 걸로 하고요.
1: 네. 예.
3: 자, 알겠습니다. 저 도전하겠습니다.
0: 아, 도전이니까 네, 남찬이 씨 도전입니다.
2: 도전, 남찬이 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0: 하나, 둘, 두 개. 윤정수 씨 네 개에 이어서 남창희 씨
2: 테니스를 그렇게 한다는 예. 이거 머리 삐어가지고
0: 아 근데님 경디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요 그 군대 있을 때 2등병 때 예. 공격수 했던 사람이에요.
2: 아, 알겠어요.
0: 2등병인데 공격수를 했다고요.
2: 아, 알았어요.
0: 예, 그거 예. 알아두세요.
2: 예. 예. 자 우리 성격이 안 좋았나 봐요. 막내인데도 막 난리 쳐가지고 하시는 예. 거 아니에요?
3: 자 연습. 자 연습해 봅시다. 오 둘 두 개. 하나, 둘, 셋, 넷,
2: 오, 다섯, 오!
1: 시청합니다, 시청합니다. 진짜 시청합니다.
2: 자, 지금 윤정수는 네 개.
1: 네.
2: 남창희는 두 개. 네. 자, 과연 이제 지조는 몇 개를 할지.
1: 네. 네.
2: 자. 준비돼서 도전하고

0: 맞추기.
1: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0: 견디님. 예, 네, 제목 맞추기인데 이게 월드컵과 관련된 노래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견디님, 저 지금 9점인데 예. 피디님 저 맞추고 끝내도 돼요? 저 진짜 담백하게 할게요.
1: 다섯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0: 한 문제 맞춰서 2라운드에 제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0: 맞죠? 211. 예. 그럼 이걸 여기서 결정을 하겠네.
1: 자, 다섯 번째 문제는 미라스가 문제 내줍니다.
2: 이번 노래는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노래를 잘 듣고 가사를 맞춰주세요.
3: 네.

0: 정수.
1: 또 다시 승리를.
0: 창희 일어나.
1: 아 일어나겠죠. 아 일어나죠. 아, 넘어졌으니까.
0: 일어나야지.

0: 자, 그럼 이제 3라운드 대결 월드컵 인물 퀴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인물.
1: 인물.
0: 인물과 관련된 문제고요. 총 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문제는 네. 우리 AI 미라스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지금 9점 8점이요?
0: 예. 윤정 씨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2: 뭘 잡아요?
0: 한 점만 받으셔야죠.
1: 아, 승점을 획득하셔야.
2: 아, 나 이기고 예. 싶죠.
1: 예.
0: 이기고 싶죠.
1: 갑자기 기분이
2: 또 이제 뭐
0: 갑자기 왜 또 말수가 없어지셨어요?
2: 축구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예. 문제 이렇게 뭐 월드컵 한다고 내셔가지고 예. 한국 팀은 응원이야 당연히 하고 이기를 원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뭐 자꾸 월드컵을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1: 너무 솔직하게 말.

0: 근. 이 택근 아니고요.
1: 아 지금 아 벌써 이미 정답을 알려줘서
2: 아, 이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3: 네 이거 넘어가
2: 이분들 패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선수였는데 아, 아,
1: 정답은 이태석 선수
2: 오늘 나와서 오늘 정말 활약했거든요.
1: 아, 저는 거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예. 떠드더라고. 아.
2: 죄송합니다.
0: 예. 아, 저는 알고 솔직히 있었는데 죄송한데 아예 몰랐어요.
1: 예. 알고 있었는데. 자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주세요.
4: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공격수는 총 6명입니다. 이 중에서

0: 있어요.
1: 아까 그 기사를 보면서 고열로 38도의 고열로 뭐 힘들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우리 윤정수 씨께서 거기가 그렇게 더워?
0: 아이고.
2: 아니 왜 전 자다 일어나서 예. 와이프가 빨리 죽어봐 그래가지고 예. 놀래서 이제 예.
0: 예. 비몽사몽했기 때문에 예.
2: 한 30분간은 탐색전이었어요 저조차도 네. 근데
0: 어느 나라든 38도면 거의 사우나인데 그런 나라는 없죠.
2: 아니 뭐 호흡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예. 온도를 잘못 봐가지고
1: 그랬군요. 네네. 예. 어쨌든 그랬고요. 오영규고요 여러분들. 네. 자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라운드 대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4라운드 월드컵 역사와 상식 퀴즈 대결.
2: 아 이게 남창희가 올라갈 가능성 많은데.
1: 월드컵의 역사와 상식에 관한 아니야.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2: 지저도 축구에 대해서는 잘 알지.
0: 제가 이등벽 때 공격수였던 사람이라고 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2: 자 이거 그러면 있잖아요. 순번을 정확히 해서 예. 계속

0: 어떡하죠?
1: 야 진짜
2: 이거 어떡하죠? 아니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이러다가 윤정수 씨가 시즌 5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아니요 가져가지 못해요.
2: 이제 네. 그러면 동률입니다.
1: 네 동률이에요.
2: 아 이거 너무 불안해지는데
3: 또 다음 주까지 야.
2: 자 지금까지 윤정수 씨가 한 점 더 예. 맞췄습니다. 예.
3: 자 그럼 오, 지금 그... 어떻게 됩니까? 남창이 하나,
2: 윤정수 2 점입니다. 예, 저 0 점입니다.
3: 아, 내가 하나 더 맞추면. 뒤에 건 서비스 문제로 그냥 들어야겠네. 네.
2: 자 준비돼 네 번째 문제.
3: 맞아요. 그럼 내가 했으면 나도 이번에 안 할게. 둘이 알아서 성공하세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3: 잠깐 손원욱 씨 차단시켜요. 뭘. 정수영 얻어 걸렸다. 제발 좀 맞춰. 하지 마. 자 가겠습니다.
1: 자 주세요.
4: 2002년 월드컵은 카드 섹션 응원도 화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전에서 만든 카드 문구는 무엇이었을까요?
3: 이정수. 아, 내가 먼저 안 하기로 했지. 네. 자.
2: 저 갑니다. 네, 그럼 독일전이니까 네. 꿈, 별표, 은 이루어진다.
3: 이야!
2: 별표까지.
3: 꿈은 이루어진다. 네.
2: 쫓아갑니다.
3: 별도 있었어?
2: 별이 있었어요.
1: 별 있었어요?
3: 네. 꿈은 이루어진다 했으면 내가 이겼겠지. 아. 하지만 난 기회를 줬어. 너 이제 다음에 없어.
1: 아니,
2: 뭔지 모르셨잖아요.
1: 해야 되죠.
3: 룰이 그렇잖아요.
2: 아니, 이번에는 저는 없었어요. 그 룰 안 따를 예. 거예요. 그런 룰 없었어요.
1: 형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예. 우리는 해야 돼. 왜냐하면 지조 씨가 여기서 안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서 안
2: 끝나요.
1: 돼.
2: 예. 예.
1: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2: 지금 2-1입니다. 예. 이 4라운드에서는요.
1: 자, 과연 운명의 신은 누구에게
3: 억울하다.
1: 손을 들어줄지.
2: 아, 남창희 씨만 안 맞추면 되거든요.
3: 자, 꿈이루어진다.
1: 제가 맞추면 우승해요.
2: 저는. 우승해요.
1: 예, 그렇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4: 1998년 월드컵 개최국은 어디일까요?
2: 지조!
1: 창희!
3: 지조가 먼저 했죠.
2: 어, 큰일 날 뻔했어요.
3: 지조가 먼저 했어요.
2: 제가 갈게요. 그냥
3: 내가
2: 나가야
3: 돼요. 우승이야? 우승이야?
2: 아니, 저 그래도 우승 못해요. 0.5점씩.
3: 아니, 잘 되도록 하니까 그 다음 나요.
2: 갑니다. 예. 프랑스. 와.
3: 우승이야? 그러면 얘가 해서?
1: 아니요, 지조 씨도 0.5점이죠.
2: 저 0.5점, 예. 윤정수 씨 0.5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저 9.5점, 남창희 씨 9.5점, 예. 윤정수 씨 8.5점이죠.
1: 예. 그래서 다음 주로 또 2월 됩니다.
2: 아니 근데 시즌 5 언제 끝나요? 예. 1년 한 것 같아.
1: 0.5점씩 가져가셨어요.
2: 그리고 방금 지금 배경 음악으로 나왔던 리키 마틴의 네. 커버브 라이프가 프랑스 월드컵 공식 주제가였죠.
3: 와. 와. 예. 98년?
2: 네 맞습니다.
1: 와. 저 지금 틀릴 뻔했어요 어차피. 저 98년 월드컵 미국 월드컵 생각하고.
2: 아 그래요?
1: 어. 와. 예, 94년이 미국, 아예 미국이죠.
3: 입에 안 붙는다.
2: 제가 입에 안 붙어요.
1: 입에 안 붙어. 프랑스가 입에 붙어요.
2: 프랑스 입에 붙어요. 예.
1: 자, 야. 결국은 오늘도 우승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3: 와, 그리고 시즌 치열합니다. 5, 다음 주에는 끝납니다, 여러분.
2: 다음 주에 끝납니다. 예, 다음 주에 네. 끝납니다.
3: 예. 윤정수 9, 남창희 9.5, 예. 지조 9.5. 5.
2: 와,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1: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요 방송 끝나고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2: 네.
3: 이영훈 씨가 예. 보내주셨습니다.
2: 예. 네.
3: 징하다 징해.
2: 정말이요.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3: 네. 징 한번 올려드릴게요.
2: 끈질깁니다.
1: 예. 네. 자 지조 씨 고생하셨어요. 예.
2: 고맙습니다. 제가 멕시코전 다음 예. 주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력 분석을 이미 마쳤습니다.
1: 오.
2: 세트피스로 조규성 씨라든지 김민재 예. 예. 뭐 그런 분들이 헤딩으로 넣었습니다. 헤더로 해가지고.
3: 맥대맥
2: 2-1 2-1로 이깁니다.
3: 2-1 어. 1-1 남창희 씨.
1: 저는 2-0으로 이길 것 같아요.
2: 2-0으로 이깁니다.
3: 2-0 1-1 2-1
2: 네. 예. 저희 4개 한번 갈까요?
1: 아니요. 예. 안 가겠습니다.
2: 그럼 그냥 예. 갈게요.
1: 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여러분들 지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7: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시즌만 바뀌어요.
1: 네, 시즌만 바뀝니다. 근데 시즌 좀 저희가 개비해서 예. 좀 더 특별한 걸로 좀 찾아가 보죠.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 아, 어쨌든 오늘 축구 너무 재밌게 봤고 저희가 예. 이렇게 축구 덕분에 이렇게 문제도 내고 네. 저처럼 이 부족한 예. 축구 실력도 이렇게 함께 예. 퀴즈를 봐줄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주말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곡은요 트랜스픽션과 오마이걸의 승리의 함성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소중하면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1: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58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그래프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도 길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고 이후로도 구리 암사대교까지 정체가 꾸준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잠원나대목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양재부터 정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송탄에서 안성분기점까지 밀리고 남한성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게 많아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최초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고 개막식도 세 번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역대 최대 참가 규모. 대미를 장식할 결승전엔 사상 첫 하프타임 쇼가 열리는데 BTS가 참여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죠. 빛낼 예정이죠. 축제를 즐길 우리도 그 안에서 단 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을 채워가겠죠.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누리세요.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좋은 기록 세울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합시다.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좋네요.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좀 들려주세요. 그쵸 그쵸 오늘 같은 날 듣고 싶죠. 예, 내일 부산에 벌써 전 세계 인파들이 막 모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부산에 지금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이라고 들려오는 통신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BTS 버터 김윤정 씨 신청곡.

일주일만에 3kg이면 하루에 0.5kg씩은 거의 빠졌다는 얘긴데, 와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건강 잘 챙기시라는 잔소리를 한마디 좀 얹고 싶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빼는 것보다는 서서히 이제 속도 이렇게 응? 맞춰가면서 그래서 야식은 저는 여기까지만 아 권하고 싶어 참을게요. 정윤숙 씨, 회사 동료들이랑 수다를 떨 때 제가 모르는 드라마나 유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는 척 하긴 하는데 티가 나나 봐요. 업무보다 이런 게 더 힘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저처럼 드라마 나오면 1화는 무조건 보고 1화를 보고 볼까 말까 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드라마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밌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소개하는데 너무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그 사람을 신나게 하면 아유 안 보셔도 괜찮아요. 서로 신나게 얘기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7288 올해 다닌 단골 가게 사장님과 작별 인사하고 왔습니다. 편지 쓰고 꽃을 준비해서 드리며 그동안 감사

어머, 이 정도면 단골 가게 사장님과 고객이 아니라 거의 친구나 이웃 정도의, 그 정도로 가까우셨어요. 얼마나 자주 가셨던 가게인데 왜 가지 못하게. 아, 궁금한 건 많지만 아무튼 지금은 T처럼 왜요? 왜 헤어지세요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눈물이 핑 F처럼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 토닥토닥.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진짜 일이 일이. 근데 또 일이 쌓여있는 게 너무 싫으니 저는 최대한 빨리 해치우거든요. 1980.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악몽까지 꿨습니다. 일복 말고. 돈복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크 하셨습니다. 일복 있는 사람들이 있죠. 1980. 근데 물론 이제 투정도 부리고 싶고 푸념도 하고 싶고 하실 텐데 그냥 저한테만 살짝 하세요. 주변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0: 간지럽긴 했습니다. 크크.
1: 아니 뭐야, 평소에는 살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소개팅 앞두고 괜찮다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어느 게 진심이었어?
0: 맞아요. 살 빼고 찌고 뭐가 그게 중요해요. 아, 이 사람 정말 반짝반짝 여름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이구나. 요걸 알아보면 되는 거죠. 뷰티 상품권 8994 보내드리겠습니다. 엑소, Love Me Right, 샤이니, 셜록.

0: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댕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키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가 타결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 첫 경기에서 황인범, 오현규 선수의 연속골로 체코에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유이었습니다.

0: 무슨 일 있어?
1: 아니야, 괜찮아.
0: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오빠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에 바로 알았다. 좋은 이야기는
1: 아니란 걸.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왔어. 내 SNS를 봤대.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라. 미안해.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못 잊었나 봐.
0: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나버렸다. 그녀를 붙잡았냐고? 아니, 붙잡지 못했다.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처음부터 내게 상처를 안고 왔던 사람이니까. 우리의 시간이 나에겐 사랑이었지만 어쩌면 그녀에게는 그저 다친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누군가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에서 같이 뛰어줄 수 있었으니까. 그녀를 떠올리며 연애 일기를 한 장 남겨본다.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사랑했고 가장 열심히 달렸던 8개월의 기록을 남겨본다.

0: 쿨하게 헤어지는 방법 김진표 자니 프라이머리 다이나믹 듀오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셀레나제 행정안전부 김소형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

0: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마무리하는 곡은 윤인희 씨가 신청하신 화사의 So Cute 들려드릴게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방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 아니 제가 오프닝부터 체코하고 2대1로 역전승한 거 말씀드렸는데 생방송 아니면 제가 어떻게 미리 알고 생방송이에요. 6시 54분 10초 지나고 있어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퇴근길 정체도 길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월곡램프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동분기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밀립니다. 더 가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 이어집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퇴근길 사고가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평택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청북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신기하죠? 평소엔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이맘때만 되면 괜히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둘 떠오릅니다. 경기 보며 먹고 싶은 음식, 목 놓아 부르던 응원가, 붉은 악마의 추억.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큰 스크린 있는 술집에서 대학 동기들이랑 단체 관람했는데요. 골 터진 순간 와락 껴안았던 동기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 2002년생인데요. 어른들이 저만 보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2002년생이야? 2002년 월드컵도 못 봤겠네. 저 그 말 때문에 월드컵은 꼭 챙겨봅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월드컵과 나.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장면, 추억, 생각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맛있는 선물 닭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샵8910 지금 보내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제가 한 거 너무 약했죠. 오, 필승 코리아, 윤도현 밴드 YB.

며 월드컵 봤습니다. 새삼 재미있었습니다.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자 와 우리가 이기라고 크게 소리쳐서 이긴 거예요? 라고 묻던 순수한 아이들. 뭐든 어때요? 애들도 신나고 대한민국 어른들도 신나고 다 좋아요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이 귀여움 한도 초과. 아니 얘네들 너무 귀엽잖아요. 다들 빨간색 응원봉 들고 머리에 또 빨고 토끼들이 돼가지고 아이고 귀여워라. 덕분에 이겼다 얘들아 고마워. 5480 이어서 1986.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계속 야근하다가 참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친정에 왔거든요. 오늘 체코전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동생 말에 어리둥절해서 무슨 체코전? 그랬습니다. 저요 월드컵 하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니까. 너무 급하다 보면 그래도 오늘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 끝나고 알았어 봐.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남은 경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1986 2279 저는 최근에 중고마켓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 우표를 샀어요. 잘 소장했다가 아들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2002년생이거든요. 오, 야, 이런 엽서가 있었군요. 너무 오래 전이어서 기억도 못했는데, 이거 비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귀할 것 같습니다. 이, 이.

아, 2002년 월드컵 때 고3이었거든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고3이셨구나. 고3이었거든요. 야자하다가 선생님께서 딱 하루만 축구 보자고 하셔서 특별하게 축구 응원했던 기억이 있어요. 슬픈 고3이었지만 아직도 그때 친구들과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그래도 진짜 큰맘 먹고 고3인데 보여주셨네요. 김태호 씨 이어서 112로 2002년 6월 10일 대한민국 대 미국 경기 군대 전역하고 여의도로 바로 응원 갔어요. 오야 전역을 하셨으니까 진짜 잊을 수 없는 날짜겠네요. 112로 여러분 이렇게 월드컵에 얽힌 추억이든 뭐 오늘이든 무슨 얘기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노래 하나 듣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3558 신청곡 준비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남편 친구들과 생맥주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신나게 응원했어요. 특히 이 노래에 춤췄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면서 원투 자 엉덩이

원투 자 엉덩이였습니다. 월드컵과 나 김아란 씨.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같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마당에 TV 옮기고 돗자리 깔고 혼자서 거리 응원 느낌 내며 축구 봤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이번에 16강 가면 연가 쓰고라도 거리 응원 갈 거예요. 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아란 씨는 거리 응원 해서 좋고 우리는 16강 가서 좋고 두루두루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899.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저는 일본 유학 중이었어요. 한국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 식당에 모든 유학생이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길거리에서 행진하고 아우 그때 참 젊었네요. 아직도 새록새록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인데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진짜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막 더 뭉클뭉클하고 더 열심히 진짜 핏대 세우면서 응원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때 함께 응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잘 지내고 계실까요? 이번 월드컵에도 또 20년 전 그때를 추억하고 계실까요? 2899 이어서 1050 2010년 월드컵 때 저희 집 TV가 좀 컸는데 우리 딸 어린이집 친구의 아빠가 저희 집에 와서 축구 보면 안 되냐고 해서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요, 그 가족만 온 게 아니라 어린이집 다른 가족까지 초대해서 왔더군요. 우리 집도 아니 남의 집 가는데 남의 집에 내가 초대해서 데려가. 야, 그분 참 그날 그 집 아빠랑 저랑 10만 원 걸고 내기 했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 아빠 어린이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더군요. 16년을 못 받으셨네. 2010년도니까 16년에 10만 원을.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은 조금 더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무하시네요. 남의 집에 와서 그것도 다른 손님들까지 초대해서 오셔놓고 10만 원은. 아, 그 아빠 참 잘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서영 씨. 오, 이분 사연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사무실 직원들이랑 광화문으로 달려가 붉은색 옷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했어요. 역전골에 너무 기뻐 옆에 있는 줄도 몰랐던 짝사랑 팀장님과 꽉 안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팀장님도 은근 웃어주셔서 지금 퇴근길이 왠지 설렙니다. 오,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월드컵은 아직 남았고요. 계속 광화문 나가시죠. 그리고 옆자리에 꼭 앉으세요. 예?

일은 밀려 있어서 이 방법을 썼어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을까 싶네요. 첫 승을 해서 너무 좋아요. 일을 젖혀놓고 멕시코전도 응원할 거예요. 하트 하트. 이야, 이거 아셔야 돼. 우리 국대 선수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일한 거예요. 경기 좀 본다고. 그거 우리, 야, 이 정도입니다. 아이고, 정성이 정성이. 8046-9254에 이어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응원하다 만난 남편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결혼했고요. 2018년, 이 집은 뭐죠? 계속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첫 딸이 태어났고요. 계속입니다. 2022년에 둘째가 태어났으면 좋았으련만. 이후 2024년에 태어난 둘째가 오늘 첫 월드컵 경기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네네. 아무튼 월드컵과는 진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족이네요. 8043 사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아까 2007년 월드컵 얘기 나왔죠? 남아공. 그때 조피디 코리아나 빅토리 2010 기억하십니까? For my people.

0: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 미바 청춘 디펑스 두 곡이었습니다. 9506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월드컵 경기 대한민국 응원했어요. 사실 기말고사 기간이라 할까 말까 했는데요. 그냥 햄버거 먹으면서 응원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겨서 모두 기분 좋게 공부하러 갔답니다. 대한민국 16강까지야 월드컵은 KBS. 오, 이분 감다 살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신청곡을 안 들려드려요. 9506 준비했습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Look Around.

0: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MD 라보라토리스 에이지엑스 세럼,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주문 간편한 에르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그래서 거의 그걸 빵으로 발라 먹으면 진짜 어유 쉬어. 진짜 이 정도로 쉬었어요. 근데 또 매력이 있어서 중간중간 좀 식빵에 발라서 먹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잠시 후엔 빵 나왔정 시작해 볼게요. 사연 소개해주신 분들께는 버터스콘과 딸기잼을 드립니다. 빵야! 드디어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 늦잠 자고 일어나 따뜻하게 데운 스콘에 딸기잼 발라 먹으면서 주말을 맞이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BTS의 버터.

쩡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버터스콘과 딸기잼을 드립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네이크로바님,

아들의 진로에 대해 얘기하다가 남편과 저의 교육관 차이로 대립하게 됐어요. 아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라 저도 뜻을 굽히고 싶진 않았는데요. 뭐 남편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제가 먼저 화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잘 화해하고요. 아들이랑 셋이 진로 얘기도 잘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맞아 이런 문제로 또 많이 다툰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네이클로바님께서 먼저 화해 신청하시고 아드님이랑 또 같이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금방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잘하세요. 이번에는 돼지저금통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꿈은 농부인데요. 농부인 삼촌의 도움으로 저만의 작은 비닐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됐네요. 예비 농부인 저의 첫 수확을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오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이 많이 따셔가지고 오이 소박이 해 드세요.

7789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7번째 생일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지내서 딸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다 같이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다치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소중한 건 정말 가족이고 옆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7789님, 이번 7번째 생일 파티 제대로 열어주세요. 생일 축하해. 노래 듣고 올게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분명히 조만간 진짜 좋은 일이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지훈님, 지인 부모님이 해남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시는데 지금 수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3: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2: 우리는 바로 윤정수
3: 남창희

오늘 내 마음 날씨. 흐렸다가 금방 맑아지는 중. 이번 주말은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보내자.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6307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로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좀 서운하셨다가 바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이렇게 또 쓰셨네요, 일기를.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희 집은 되게 독특해서 엄마가 여행을 안 가려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귀찮아하시고 한 2시간 이상 밖에 나가 있는 걸 되게 지쳐하셔서, 근데 저는 하루에 2시간 빼고 나가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 엄마랑 그 텐션감을 맞추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아 엄마도 저한테 미안해 하실 거고 저는 엄마가 흡족해하고 있나? 계속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아직 사실 여행까지는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 그래서 엄마랑은 딱 당일치기 데이트만 해요. 저희는 길어도 2시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본가에 다녀와가지고 제 조카랑 저희 언니랑 엄마랑 넷이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먹었는데 엄마가 이미 길 빨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의 일정은 거기에 갔다가 키카를 가는 거였어요. 키즈카페. 키즈카페를 못 가고 집으로 가서 엄마 누우시고 저랑 언니랑 제 조카랑 놀다가 또 아기는 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셋이서 키카를 갔습니다. 약간 그런 약간 오히려 반대인데 이게 저도 서운할 때가 있긴 합니다. 엄마가 제발 그냥 한 번은 여행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좀 이번 주에 약속해서 좀 피곤할 것 같아. 근데 저희 엄마는 그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주에 약속이 있는데 피곤해. 그래서 항상 저도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육상공채님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행 더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특별한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노래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오늘의 쩡픽 후보곡에서 골라봤어요. 카라의 루팡, 소녀시대의 런데빌런 두 곡 들어볼게요.

카라의 루파, 소녀시대의 런데빌 런 듣고 왔습니다. 이세라님, 19개월 아기를 키우며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에 집안일, 기말고사 준비까지 하려니까 바쁘기는 한데요. 요즘은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아이랑 놀아주고 있어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쩡디 목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면 훨씬 집중이 잘 된답니다. 항상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막 박장대소할 때 놀라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근데 슬하니 진짜 대단하시다. 육아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저희 언니 보면서 와 리스펙하는 감정이 생겼거든요. 왜냐면 계속 안겨있기도 하고 너무 칭얼칭얼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공부까지 하신다니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그래도 남편분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주무세요. 윤정우님, 요즘 선물 받은 괄사로 꾸준히 얼굴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살이 많이 빠져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괄사가 효과가 있긴 한가 봐요. 얼떨결에 회사에서 괄사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붓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효과 좋아요, 괄사. 저도 이제 샵 갈 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괄사를 시작합니다. 뭐 1시간 내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두피부터 이렇게 턱 쪽을 좀 풀어주면 확실히 붓기가 좀 빠지고 그리고 이런 림프 같은데 이렇게 잘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은 되게 또 시원하기도 하고 요즘 괄사 잘 나오니까 정원님 앞으로 예쁜 괄사로 더 예뻐지세요. 도연사님, 취업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면접관님들이 질문하실 때 자신감 있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면접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 다음 경험을 또 써먹으면 되죠. 윤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나이스 가이. Nice Guy.

0: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3: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거 좀 그렇지.
2: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3: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4: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5: 저 고경표도 함께 들을게요.
6: 대성도 듣고 있을게요.
5: 오마이걸 효정의
4: 볼륨을 높여요.
6: 볼륨을 높여요.
5: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나잇.
7: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8: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뾰로로로로.
5: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6: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7: Yes, I will.
8: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0: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듣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볼륨의 힐링 코너 음악방이 열립니다.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쏘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지금 배우는 일도 있어서 그런지 이젠 꿈에서까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겠죠? 꽃향기가 가득한 제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아이유의 블루밍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꽃 너무 좋죠. 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꽃 사진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부터인가? 꽃이 그렇게 예쁘고 특히 올해 폈던 장미들이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저번 달에 막 핑크 장미, 노란 장미 보면 너무 예뻐서 막 비 오는 날에도 장미 앞에서 사진 찍고 아, 점점 꽃이 더 좋아지나 봐요. 열심히 하장님,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배우는 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장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아이유의 블루밍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2시간이 늦고면 미리 퇴근해라 얘들아 내가 좀 늦을 것 같다 해주시지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불금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왜냐면 직장인 친구들이 저도 많아요. 직장인 친구들은

저도 덩달아 낚시를 즐겨 다닌 지 벌써 30년이 됐네요. 저희는 민물 낚시가 아닌 바다 낚시를 다니는데요. 바다 한복판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참 행복합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찌를 바라보면서 이어폰으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 그곳이 저의 음악방이 되어주죠. 어떤 물고기가 잡히려나 하는 기대감과 귀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노래 신청할게요. 악뮤의 물 만난 물고기 해주셨네요. 와, 30년째 어떻게 낚시를... 저는 취미생활을 되게 짧게 굵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져본 적은 없는데 낚시하는 분들은 진짜 완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도 비워지고 그만큼 정말 도파민이 막 터진다고 잡힐 때는. 일단 햇살 조심하시고요. 요즘 햇빛이 너무 세니까 모자 잘 쓰고 다녀오세요. 고래잡이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악뮤의 물 만난 물고기.

사용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출근했더라고요. 조용히 라디오 들으면서 놀다가 퇴근할 줄 알았는데 거래처에서 전화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제발 제가 혼자 있는 날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게 전화가 원래 다 나눠서 가야 되는데 한 분만 계셔서 이게 한쪽으로 다 몰렸나 보다. 그쵸? 왜냐면 연차 쓰시면 전화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혼자도 괜찮았님, 혼자도 안 괜찮으실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힐링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방 이분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7951님. 저희 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에서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는데요. 이러면 전화나 문자가 와도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편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싶었어요. 문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장을 보거나 음식을 포장하려고 언니한테 전화하면 받지를 않아요. 온 가족이 불만을 얘기하니까 가족들만 전화가 오면 핸드폰이 울릴 수 있게 풀어줬더라고요. 여전히 방해금지 모드 상태인 언니 방에서 틀어놓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보라미유 MJ의 통화 연결음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방해금지 모드 진짜 너무 좋죠. 저도 사실 이거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광고성 전화가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은행에서 오는 전화는 진짜 10시, 9시면 저를 깨워요. 그래서 저는 12시까지 방해금지 모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이긴 한데 제가 늦잠 잘 때는 제가 1시까지도 자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후 12시까지 이제 방해금지가 돼 있고 볼륨하는 시간 끝나고부터 한 11시부터 아마 12시까지 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놓으면 너무 편한데 이렇게 하는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 안 받잖아요? 두 번 전화하면 울리게 돼 있습니다. 방해금지 모드는 한 번 하면 그쪽이 알림이 안 가는데 연속 두 번으로 하면 알림이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배달할 때

보라미유 MJ의 통화 연결음, 주식크의 너를 생각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음악방 이제 문 닫고 나올 시간입니다. 오늘 음악방에서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조이 안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고민과 걱정을 적고 우주의 점으로 날려버리는 사이트 소개해드렸는데 참 이게 일상적이지만 너무 기발하고 위로가 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 다 알죠. 뭐 지금 겪는 스트레스가 뭐 별거 아니다. 나중에 되면 다 잊혀진다라고 하지만 또 말로는 알지만 때로는 직접 좀 시각적으로 보고 또 뭐 청각적으로 느끼고 뭐 우리가 피부에 좀 와 닿아야 또 인지가 되고 좀 위로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뭔가 우리의 고민을 좀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진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기발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개발을 하는 건지 방금 그 사이트를 보여주시면서 그 행성 안에 별 안에 많이 먹는 거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우리 제작진이 뭐 저를 생각해서 적은 것 같지만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0547님. 일터인 가게에서 저녁 먹고 집에 와서 부랴부랴 강아지 산책시키고 집 정리하고 씻고 다시 가게로 갑니다. 보름 정도 이 생활을 반복 중인데 너무 피곤하네요. 저도 좀 편해질 날이 오겠죠? 라고 하셨고요. 뭔가 좀 보름 정도 반복된 생활을 계속 하시니까 뭐 피곤한 것도 물리적으로 당연히 있겠지만 이 반복에서 오는 좀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신 것 같은데 뭐 0547님께 뭐 조금만 지나면은 뭐 바로 편해질 날이 올 겁니다 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점 이 좀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익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요령이 생기면은 또 그 짜투리 시간 혹은 또 원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고민입니다. 잠옷 살까요 말까요? 제가 먹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수면입니다. 8934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피부 컨디션, 뭐 다음날 기력, 이 모든 게 수면의 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분의 1을 함께하는 잠옷, 당연히 좋은 거 있는 거 맞고요. 심지어 잠도 솔솔 올 것 같으면 저도 사고 싶다는 생각 들거든요. 이 정도면

소유 유승우 잠은 다 잤나 봐요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8934님 사연이었고요.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예쁘고 비싼 잠옷 살까 말까 결제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게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좀 동요하는 것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잠옷에서 뭐 뇌파가 갑자기 나오고 막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뭐 에너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기분으로도 우리는 잠을 푹 잘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 한 번씩 사려고 또 열심히 아둥바둥 항상 힘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한 해 사시라고 결제해드렸고요.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면 KBS 쿨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이게 정말 그 향에 또 신경 쓰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신경 쓸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뭐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 향이 또 예민하신 분한테는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매일매일 회사에서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방식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게 또 향이 뭐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향이 너무 세서요 라고 하면은 또 상대방이 조금은 좀뭐 상처 혹은 뭐좀 이렇게 신경 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씩 나의 탓으로 돌리며 말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좀그 기관지가 예민해서라든지, 제가 강한 향을 맡으면은 좀 이렇게 이런 뭐 기관지 혹은 호흡이 조금 되게 좀 가빠진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줄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래 뭐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또 매너 있는 뭐 약간 하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 건네보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고,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중학교 친구 4명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전부 멀리 떨어져 살아서 1년에 3번 정도 만납니다. 근데 날짜, 장소, 여행지 등등 서로 의견이 너무 안 맞아서 좀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쉽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 아마 이좀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건 특히나 장소 이런 데서 좀안 맞을 것 같거든요. 전부 멀리 떨어져 사니까 뭐넷 중에 한

저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이 밥 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좀 키워나가서 그거를 좀 확장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내가 남의 말에 좀 흔들린다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괜히 좀잘 모르고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좀 흔들리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신 있는 것들, 그래도 내가 좀 익숙한 것들에서 좀 확신을 가져버릇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거를 좀 확장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에 사람이 단단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자신 있는 것들, 내가 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유념하시면서 한번 생활해 보시면은 또 점점 또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살한살또 나이를 우리가 허투루 먹지 않아요. 또 유연해지고 또 내면이 단단해지고 하는 게또 나이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자.
1: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저는 좀 진지하게 우울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뒤에 기출 변형이 있었군요. 말랑한 팔을 만지면서 우울함을 없애진 않습니다. 좀 징그럽지 않나요? 스스로 말랑한 팔을 만지면서 우울함을 없애는 건좀 그렇고.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주 2, 3회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랑한 팔을 어느 정도 좀 단련해가지고 좀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오늘 좀나 해냈구나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모으고 쇼핑, 피부과, 여행 등등에 돈을 다 탕진하는데요. 본인이 본인 돈 쓰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자꾸 저한테 돈 모으기 힘들다며 엄청 징징댄다는 겁니다. 사실 직업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저한테 한탄을 하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이 갑갑하고 훈수두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재테크하는 법을 물어보길래 정신을 좀 차렸나 싶어서 하나하나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결국에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 그냥 무시하면 되지만 저는 그래도 친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자꾸 저런 모습만 보이니까 짜증이 나네요. 계속 연락하다가는 정말 실수할 것 같은데 그냥 인연을 끊는 게 나을까요?

에픽하이 피처링 이하이 내 마음 들리나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그레이의 하기나해 였고요. 익명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옆집 언니랑 친해졌는데요.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본인 자랑을 해댑니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심지어 저희 집 냉장고 문까지 자연스럽게 열더라고요.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조금 매너가 없으신 것 같네요. 뭐 허락받고 여는 것도 아니고 문도 함부로 열고 와가지고 계속 자기 자랑해가지고 스트레스 주는데 왜 만나십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뭐 옆집 언니 아무리 옆집 언니라도 뭐 친해질 뭐 안 맞는데 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또 친해지신 것 같은데 한두 번 정도 뭐 집으로 온다는 거 살짝 이렇게 방어하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친해질 사이가 아닌가 보구나. 우리는 이 정도 선이 맞는가 보구나. 아마 느끼실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옆집 언니라고 만나실 이유 없습니다. 점점 좀 거리를 벌려보시길 바라겠고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친구가 자꾸 제 남자친구 흉을 봅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 너가 너무 아까워. 왜 그런 사람을 만나. 야 시간 아깝다. 야 하루빨리 끝내.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하네요. 제가 먼저 남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그냥 뭐만 하면 이런 말을 하니까 친구를 만나는 게 꺼려집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아 이것도 만나지 마십시오. 진짜 연달아서 안 만나야 되는 사연만 오는데 진짜 웃긴 게 보통 이제 뭐 고민 상담하다가 남자친구의 좀 안 좋은 뭐 이야기들 하다가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뭐 욕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먼저 남친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흉을 보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 그 친구가 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더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뭐 이 친구를 뭐 갑자기 뭐 절연을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자친구랑 지금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 행복한 시간 가운데서 지금 이 친구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연도 조금 거리를 벌려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멀콜 진담 한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마마무의 포플라워스 듣고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홍이삭 사랑은 하니까에 이어서 정승환 마치 오늘처럼까지 듣고 왔고요. 최재현님, 샴디, 요즘 야구를 보면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겠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인생의 홈런을 칠 때까지요. 라고 하셨고요. 아, 그쵸. 뭐 야구라는 스포츠가 왜 뭐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당연히 느껴질 수 있고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아 저는 요새 조금 이제 보기를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계속 역전당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듭니다. 힘들고 아 그리고 저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틀 때마다 진짜 5분 내로 홈런을 좀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팀을 위해서 좀 안 보려고 요새 하고 있는데 아 뭐 아무튼 뭐 또 야구는 야구고 인생은 인생인데 또 야구를 통해 또 인생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또 긍정적인 마음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 응원합니다. 아무쪼록 재현님의 인생도 응원하는 팀도 잘 풀리길 바라면서 이채림님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데 여름이라 날씨가 점점 습하네요. 얼마 전엔 20리터짜리 제습기 물통을 하루에 3번이나 비웠어요. 샴디도 집에 제습기 틀어놓나요? 라고 하셨고요. 아 그쵸 이 여름이 되면은 또 아, 이 제습이 좀

문제가 많은데 저는 다행히 저희 집이 막 이렇게 엄청 막 수분이 많고 막 제습기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그 옷장 있는 쪽이 조금 습해가지고 그냥 그 하마 있잖아요. 하마 정도만 놔도 충분해.

많이 식히려고 하고 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좀 너무 이게 또 공기가 너무 캐캐 묵으면은 또 곰팡이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거의 매일매일 하는 편입니다. 각자만의 또 관리 방법들이 다 있으시겠죠.

딸의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아기 천사 꿀별이. 친구들이 보내주던 손주 사진을 부러워하던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행복을 기다린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하다. 그래서 내일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첫 선물을 고르러 아기용품 매장에 가볼 생각이다. 앙증맞은 옷과 신발을 고르다 보면 곧 만나게 될 우리 꿀별이가 더 기다려질 것 같다. 첫 손주의 선물을 사고 설렘 가득한 내일의 맛, 가자미 미역국.

잔나비 피처링 양희은 잭 케루악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현숙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는데요. 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면서 정말 아기 옷들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잖아요. 정말 상상하면서 이 옷이 예쁠까 저 옷이 예쁠까, 뭐 이거는 정말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쇼핑하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는 아니었지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가자미 미역국 추천해드렸는데 뭐 보통 이제 뭐 출산하시고 뭐 미역국 드시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또 뭐 좋잖아요. 요새는 그 미역국 전문점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역국에 들어가는 토핑도 좀 고를 수 있고 종류를 고를 수 있는 맛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추천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행복한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2026년 6월 12일에서 13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은 복혜민님이 신청하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로.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 더 못 놀고 더 회사가 아니래. 이봐 이미 찌들었어. 학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회사라고. 학교 가서 더 학교를 더 즐겨볼 걸. 진짜 재밌게 즐기긴 했는데 복수 전공 이런 거 해볼 걸. 그냥 진짜 학교에서 뽕을 좀 뽑아볼 걸.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칠한 감성의 수제 가족 추천곡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에서 우리 가족들의 신청곡 만나봅니다. 아이, 세상 근데 대학생 때는 어쩜 그렇게 맨날 술 마시고 그죠? 맨날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체력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대학교 때 웃긴 썰들 있으면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수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좋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쇼리실라

6614님이 떠나보낸 리자는 제가 잘 붙여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떠나보내지 마세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10cm의 소년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미노의 Millions

사연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플레이리스트 제로 리퀘스트 송 월드컵 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남현종 아나운서 없이 저 혼자 우리 가족들과 오붓하게 한번 이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혼자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분이 없어서 마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장난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5902님의 사연이네요. 공대나와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10년 넘게 하고 있는 기업의 노예입니다. 이까짓 0과 1의 조합이 뭐라고 여기에 매달려 밤낮 싸우고 있을까요? 최근 AI가 진일보해서 일하기 편한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일자리 잃었다는 동종업계 사람의 한탄을 듣고 있자니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슬픈 예감이 씁쓸할 뿐입니다. 0과 1 사이에 갇힌 저 같은 사람을 힘내라고 성시경의 영원히 들어주세요. 네, 아, 참. 이게 사실 AI가 참 편하긴 편한데 많은 분들이 좀 일자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5902님은 AI 덕분에 좀 편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5902님의 이 능력과 또 AI의 도움을 합쳐서 더 멋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언제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성시경의 영원히,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맛을 향한 사랑이 굿바이 이런 의미였겠죠. 홍주연의 스테이션즈로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 모아서 전해드리는 리퀘스트송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351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크래프의 홍지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은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페이미님이 신청하신 데이식스의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랐어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스테이션 X가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팟캐스트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형약품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자체가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미안해, 뭐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네, 그렇게 들리는 척이라도 그냥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센 무기, 진한 아메리카노로 보내드립니다. 김현수님께서 방금 아내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당신 오늘 늦어? 일찍 들어와. 할 말 있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 무서워요.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 무슨 잘못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폴킴님 커피 주시면 제가 아내에게 폴킴님이 커피 준 거라고 화 풀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안 풀릴까요? 각자 가정의 일은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네, 저에게 전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커피 드릴게요. 커피 들고 가서 뭔가 얘기를 화제 전환 아시죠?

따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봄동 비빔밥에 이어 마늘종 비빔밥도 유행이라던데 오늘 저녁 메뉴는 이걸로 정했어요. 매운 볶음 라면에 냉면 육수를 부어 먹는다고요? 이거 약간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유행 거 다들 아셨어요? 다 모르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빨간 양념 넣은 냉면 맛은 아닐 것 같은데 오 재밌는데요? 유행 따라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김태훈님께서 번지점프하고 왔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떨리고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 재밌더라고요. 사실 머뭇거리느라 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암튼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드디어 이렇습니다. 폴킴님의 버킷리스트도 궁금해요. 아 버킷리스트까지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피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내일의 저의 버킷리스트와 오늘의 저의 버킷리스트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버킷리스트를 지금 하나 꼽아보자고 한다면 저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주택 뭐 유학할 때는 뭐 홈스테이나 이런 거 해보긴 했지만 제 집은 아니니까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마당에서 약간 아까 봄동도 기르고요. 마늘종도 기르고 네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막상 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도 쳐야 되고 그리고 이걸 따고 관리해주고 닦아주고 그냥 저도 마트에서 사 먹을래요. 0707님 얼마 전에 이별했는데요. 그 남자 결국 저랑 사귀는 내내 신경 쓰이게 했던 여사친이랑 사귀더라고요. 둘 다 너무 괘씸해요. 뭐가 괘씸해요? 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빨리 어차피 떠날 거 빨리 떠나보내는 게 나한테 좋습니다. 우리 0707님도 빨리 좋은 인연 만나셔야죠. 네. 괘씸한 거는 괘씸하긴 한데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면은 제일 괴로운 거는 저 자신이더라고요. 네. 둘 다 진흙탕에 빠져라. 김용수님께서 언니와 형부 저 이렇게 셋이서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각자 선호하는 라디오 방송 듣다가 12시에 가광으로 합쳐집니다. 오늘도 폴디와 함께 할 거예요. 점심 메뉴는 간편하게 먹기 좋은 김밥입니다. 이 가정 되게 좋다. 이 가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되게 화목하고 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가요광장을 들으시기 때문이죠. 김밥 어떤 거 드세요? 요즘 김밥도 진짜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여기서 김밥 시켜 먹었는데 김밥에 뭐가 들어있었죠?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야채였는데 궁채가 들어간 김밥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회사로 출근했다가 그 회사 직원분 차 속에서 30분 혈당 스파이크로 잤어요. 네, 달더라고요. 저는 궁채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작가님께서는 아니다 사이드로 먹었던 닭강정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윤형준님의 신청곡 존박 니 생각.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제가 얼마 전에 스쿼트 자세를 또 알려드렸는데 다들 설명이 너무 훌륭했다며 칭찬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안무를 말로 설명해드리기도 했죠. 자, 그랬더니 또 우리 제작진분들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왔어요. 폴킴이 설명하는 동작의 이름을 맞히시오. 네, 제가 어떤 동작을 아주 섬세하게 말로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잘 듣고 어떤 동작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물구나무 서기, 팔굽혀펴기 뭐 이런 식의 동작 이름이에요. 아, 네. 이거 안 해본, 전 어릴 때 이후로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의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절 할 줄 아시죠? 일단 냅다 절을 하세요. 근데 절을 하는데 너무 우아하게 약간 한복 입은 것처럼 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약간 냅다, 약간 땅에다가 그냥 나를 박아버린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바닥에 대야 돼요. 머리 앞부분 말고 머리 이 정수리 부분 있죠? 정수리 부분을 절을 함과 동시에 바닥에 갖다 대세요. 그러면은 이 등이 좀 굽어지겠죠? 그대로 등도 바닥에 갖다 대세요. 등도 바닥에 갖다 대시는데 빨리 움직이는 이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다리로 가가지고 다리로 탁 쳐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가서 앞으로 탁 중심을 잡고 쓰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으흠. 자, 어떤 동작이 좀 눈앞에 그려지시죠? 제가 설명드린 동작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이니까요.

QWER의 고민 중독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3대 가족이면은 이제 부모님 그리고 나 그리고 자녀분들까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아니면은 부모님이랑 그래 조부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아 좋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느라 참 좋은 거 맞죠?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지원님께서 저희 회사는 금요일엔 4시 퇴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들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상냥해지고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립니다.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인데 4시 퇴근. 근데 이 회사 너무 좋다. 어딘가요? 이런 회사 모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혹시 남은 티오 있나요? 좋다. 퇴근 시간이 되면 괜히 약간 그 없던 힘이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네, 피곤함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분명 방금 전까지 피곤했는데 퇴근하기 한 시간 전만 되면 갑자기 막 힘이 납니다. 네, 커피 마신 것처럼요. 오늘 3, 4부는 폴짝데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전주만 들어도 춤동작이 생각나는 신나는 댄스곡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얼른 화장실 후딱 다녀오시고요. 1시에 다시 여기서 우리 만나기로 해요. 다들 여기로 1시까지 모여 모여. 깃발 들고 있을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제로베이스 원의 Feel the Pop 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흥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계속해주세요. 폴짝데이 댄스곡 특집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저희 광고 좀 듣고 와도 될까요? 쇼리실라!

혼자 폴짝, 둘이 폴짝, 여럿이 폴짝. 어떤 코너가 나올지, 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이치와의 Motto 챌린지 잘 봤어요. 그거 몇 번 만에 오케이 받았어요? 10번까지는 안 갔죠? 본인님, 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두 번 했나요? 아, 저는 첫 번째도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 아마도요. 이 두 번째 한 것도 제대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것도 제대로예요. 왜냐면 비슷해요. 제가 챌린지를 여러 번 안 찍는 이유가 어차피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 네. 너무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것보다

Attention. 뉴진스의 Attention 듣고 왔습니다. 네, 다들 스트레칭 제대로 하셨나요? 네, 몸 따로 마음 따로. 나 눈물이 왜 나지 갑자기? 몸 따로 마음 따로님께서 저의 최애 댄스는 비의 레이니즘입니다. 재간 때 우리 언니를 앉혀놓고 언니 나 봐봐 하면서 비의 춤을 췄었어요. 주먹을 움켜쥐고 반대쪽 손바닥을 치며 건들건들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I'm not a bad boy, bad boy.

비의 레이니즘 그리고 원더걸스의 텔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내드렸던 폴짝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2004년에 방영했던 비 송혜교 주연의 KBS 드라마 제목은 3번 풀하우스였습니다. 지금 펜트하우스 찍으신 분들 보여요. 지금 살고 싶은데 찍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답자 5분 추첨해서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정답 보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폴짝데이 오늘은 댄스곡 위에서 신나게 둠칫둠칫 놀고 있습니다. 골반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님께서 저희 신청곡 힌트는 이겁니다. 시건방 춤 다들 아시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시간 방춤을 쳤었죠. 우리 4살 조카도 따라 쳤어요. 아 그리고 2AM의 깝권 조건님이 진짜 아주 맛깔나게 이 춤을 췄었죠. 시건방진 춤에 시건방 표정까지. 맞아요. 이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2AM, 2PM 분들이 거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님 못지않게 골반을 이렇게 무빙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아직까지 들어도 정말 임팩트 있는 사운드. 언제 어디서 들어도 앞구르기를 하다가 들어도 아 아브라카다브라. 네, 골반 자우로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폴짝데이 가요광장의 퀸 가비 가비 아니죠? 가비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퀸 가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고요. 또 잠시 후에는 퀴즈 위로 또 한번 폴짝 올라가 볼게요. 움직이란 말야 님께서 제가 신청하는 노래의 후렴구 안무를 말로 설명해 볼게요. 폴님 먼저 맞춰보세요. 양손으로 어깨를 양손으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온몸을 물결 모양처럼 다운시키다가 손을 허리에 침에 두고 뒤로 돌아서 엉덩이 왼쪽 엉덩이 튕기고 오른쪽 엉덩이 튕기고 이 춤 뭐게요? 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 추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어?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옆부분을 탕 타당 탕 탕 치면서 나 안 부르고 싶은데 싸바 쌉싸바 하던 노래 진짜 1995년에 난리 났습니다. 이때도 챌린지가 있었다면 진짜 대국민 챌린지가 됐을 거예요. 저 진짜 모르는데 오늘 일부러 사연을 보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습해왔거든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전사를 싸바 싸바 너무 낯설다. 싸바 싸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네, 아 정말 이 라디오 하려니까 공부까지 예습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다. 네, 저는 전혀 모르는 노래인데 네 난리였죠. 네, 그러면은 원, 투, 쓰리, 포. 저 그냥 원, 투, 쓰리, 포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칼단발님께서 몸친 저도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요. 엄정화의 포이즌이요. 모두가 아는. 이거 일단 찍어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이 노래 이 멜로디가 나오면 무조건 이 춤 춰야 됩니다. 양손을 위로 뻗었다가 오른손으로 내려 찍고 위로 뻗었다가 왼쪽으로 내려 찍고 오른손 돌려서 오른쪽 하늘 찍고 왼손 돌려서 왼쪽 하늘 찍고 이게 무슨 춤인지 하시다가도 노래 나오면 다들 이렇게 하실걸요. 아 안무까지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고 우리 가광 청취자분들이 DJ를 닮아가나봐요. 행동을 제대로 묘사를 해주고 계세요. 이 노래 사실 저 굉장히 이 노래 나왔을 때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좀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노래 나오면 바로 따라 부르고 따라 춤출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춤출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그리고 엄정화의 포이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이 월드컵 대한민국 대 체코 전국이 들썩였죠. 본방 사수 하셨나요? 본격 시작을 알린 이번 월드컵 최초인 게 많아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최초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고 개막식

0: 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금요일 생방송 1부. 친정엄마랑 외출을 하면 꼭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단골 가게 사장님과 고객이 아니라 거의 친구나 이웃 정도의 그 정도로 가까우셨어요. 얼마나 자주 가셨던 가게인데 왜 가지 못하게. 아, 궁금한 건 많지만 아무튼 지금은 T처럼 왜요? 왜 헤어지세요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눈물이 핑. F처럼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 토닥토닥.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좋은 날. 일복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진짜 일이 일이. 근데 또 일이 쌓여있는 게 너무 싫으니 저는 최대한 빨리 해치우거든요. 1980.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악몽까지 꿨습니다. 일복 말고. 돈복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크 하셨습니다. 일복 있는 사람들이 있죠. 1980. 근데 물론 이제 투정도 부리고 싶고 푸념도 하고 싶고 하실 텐데 그냥 저한테만 살짝 하세요. 주변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 진짜로 이분은 1980 너무 힘들어서 일복이 많은가 봐 너무 힘들어하는데 막상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분이 들으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걸로. 그리고 일복 있으면 돈복도 따라 옵디다. 주변에서 보니까 그럽디다. 인삼 음료 보내드릴게요. 8994. 소개팅 들어왔다고 딸이 살 뺀다기에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라고 했더니 놀람 이모티콘을 보내왔어요. 제가 평소에 살 좀 빼라고 구박을 했거든요. 저도 저런 말 해놓고 좀 낯간지럽긴 했습니다. 크크.
1: 아니 뭐야, 평소에는 살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소개팅 앞두고 괜찮다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어느 게 진심이었어?
0: 맞아요. 살 빼고 찌고 뭐가 그게 중요해요. 아, 이 사람 정말 반짝반짝 여름 햇살처럼 빛나는 사람이구나. 요걸 알아보면 되는 거죠. 뷰티 상품권 8994 보내드리겠습니다. 엑소 Love Me Right 샤이니 샬록.

0: 별로 없는데 자기 속도를 지키며 달리던 여자였다. 러닝이 끝나고 다 같이 물을 마시는데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다.
1: 러닝은 왜 시작했어요?
0: 잊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그녀가 그때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는 걸.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친해졌다.
1: 러닝을 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0: 그녀의 질문에 나도 초보였으면서 아는 척을 했다. 러닝은 신발이 제일 중요해요. 쇼핑하러 같이 갈래요? 우리는 쇼핑도 하러 가고 주말마다 같이 뛰고 러닝이 끝나면 국밥도 먹고 마라톤 대회도 같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녀를 향한 마음이 커져버렸고 고백까지 먼저 하게 됐다. 나 사실 너 좋아한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1: 나는 아직 누굴 만나기가 좀...
0: 왜? 전에 만났던 사람 때문에?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고백은 흐지부지 됐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쌓아가던 중 마침내 기다리던 답이 왔다.
1: 오빠,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할래?
0: 그 말에 하늘을

0: 신기하게도 그녀는 나와 만나면서 정말로 밝아졌다 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치 식물이 뭐 바람, 햇살, 물 이런 게 충분할 때 막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랑을 받아야 이게 환해져요. 근데 난 모르겠지만 그 전 그분은 그런지 아는 것 같은데. 아이, 판단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경희 씨, 그래도 남자분 품도 넓으시고 멋진 분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백인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는 이렇습니다. 예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SNS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 뛰고 있을까요? 아직 답은 모르겠습니다. 이별 후로 시간은 꽤 흘렀어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그때 그녀와 같이 샀던 러닝화를 신고 뜁니다. 버려야 하나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장비들을 보면 헤어졌던 아픈 기억보다 둘이 같이 웃으며 뛰었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서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쓰셨어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또 챙겨드립니다. 프라이머리 다이나믹 듀오 쟈니.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해라 얘기하셨는데 엄마의 기겁하실 얼굴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충격 덜 받으시게 오늘 청소 좀 해놓으려고요. 효도하셔야죠. 청소가 효도입니다. 김미애 씨. 주말에 모임이 있어서 세차하고 들어왔어요. 교통이 불편한 회원님들 몇 분 제 차를 타시는데요. 매번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김기사가 됐어요. 덕분에 세차를 해서 좋긴 했는데요. 사실 너무 뜨겁고 더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땀 뻘뻘 흘리셨겠네요. 김미애 씨, 임유린 씨 두 분에게 비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신기하죠? 평소엔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이맘때만 되면 괜히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둘 떠오릅니다. 경기 보며 먹고 싶은 음식, 목 놓아 부르던 응원가, 붉은 악마의 추억.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큰 스크린 있는 술집에서 대학 동기들이랑 단체 관람했는데요. 골 터진 순간 와락 껴안았던 동기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 2002년생인데요. 어른들이 저만 보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2002년생이야? 2002년 월드컵도 못 봤겠네. 저 그 말 때문에 월드컵은 꼭 챙겨봅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월드컵과 나.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장면, 추억, 생각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맛있는 선물 닭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샵8910 지금 보내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제가 한 거 너무 약했죠. 오 필승 코리아 윤도현 밴드 YB.

고3이셨구나. 고3이었거든요. 야자하다가 선생님께서 딱 하루만 축구 보자고 하셔서 특별하게 축구 응원했던 기억이 있어요. 슬픈 고3이었지만 아직도 그때 친구들과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그래도 진짜 큰맘 먹고 고3인데 보여주셨네요. 김태호 씨 이어서 112로 2002년 6월 10일 대한민국 대 미국 경기 군대 전역하고 여의도로 바로 응원 갔어요. 오야 전역을 하셨으니까 진짜 잊을 수 없는 날짜겠네요. 112로 여러분 이렇게 월드컵에 얽힌 추억이든 뭐 오늘이든 무슨 얘기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노래 하나 듣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3558 신청곡 준비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남편 친구들과 생맥

저 집 마당에 TV 옮기고 돗자리 깔고 혼자서 거리 응원 느낌 내며 축구 봤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이번에 16강 가면 연가 쓰거라도 거리 응원 갈 거예요. 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러면 아란 씨는 거리 응원 해서 좋고 우리는 16강 가서 좋고 두루두루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899.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저는 일본 유학 중이었어요. 한국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 식당에 모든 유학생이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길거리에서 행진하고 아우 그때 참 젊었네요. 아직도 새록새록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인데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 진짜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막 더 뭉클뭉클하고 더 열심히 진짜 핏대 세우면서 응원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때 함께 응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잘 지내고 계실까요? 이번 월드컵에도 또 20년 전 그때를 추억하고 계실까요? 2899, 이어서 1050. 2010년 월드컵 때 저희 집 TV가 좀 컸는데 우리 딸 어린이집 친구의 아빠가 저희 집에 와서 축구 보면 안 되냐고 해서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요, 그 가족만 온 게 아니라 어린이집 다른 가족까지 초대해서 왔더군요. 우리 집도 아니 남의 집 가는데 남의 집을 내가 초대해서 데려가. 야, 그분 참 그날 그 집 아빠랑 저랑

네. 2010년도니까 16년에 10만 원을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은 조금 더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무하시네요. 남의 집에 와서 그것도 다른 손님들까지 초대해서 오셔놓고 10만 원은 아이, 그 아빠 참 잘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서영 씨. 오, 이분 사연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사무실 직원들이랑 광화문으로 달려가 붉은색 옷 입고 목이 턱

야, 이서영 씨, 1709. 현 홍명보 감독님이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으시던 순간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버스가 다니질 않는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감독님이 골 넣으시고 팔을 크게 휘두르시는 순간 버스가 와서 겨우 시내로 나갔던 기억이 유유 하셨습니다. 어, 그 시간엔 정말 운행하기 힘들죠. 진짜 온 국민이 두 소목. 이야, 진짜 꼭 넣으려. 승부차기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휴, 네, 1709. 아, 진짜 군 제대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24년 전이지만 1709 이어서 9545. 오늘 대한민국 때 체코 축구 경기 보면서 응원하려고 새벽 5시에나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보고 싶고 일은 밀려 있어서 이 방법을 썼어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더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제 끝곡 준비합니다. 최성희님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인사 보냅니다. 대구에 사는 72살 최성희라고 합니다. 늘 기분 좋게 듣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최성희님께 전하고요. 연령대로 보니 이 노래 들려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양수경 그대의 의미 오늘 끝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있는지 샵 8910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하신 것처럼 돈 세다가 잠드셨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21세기 생활백서도 앞으로 더더더 재밌게 더 발전할 거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은 형님, 운동 갈까? 더 잘까? 100번 고민하다 유혹을 뿌리치고 고고고! 그쵸? 아, 이게 참 그래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운동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뭐 운동은 막상 하면 또 할만한데 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이 순간이동하는 거 언제 개발돼요? 이제 AI 시대인데 순간이동 이런 것도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스장이나 그런 운동하는 데는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라고 하나 봐요. 어쨌든 유혹을 뿌리치고 가신 은영님 운동 잘 하고 오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We are the night의 궁금해. 모트에 도망가지 마.

0: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18위 GOD의 미운 오리새끼로 시작합니다. 국민그룹 GOD의 정규 8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같이 듣고 올까요?
1: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오리 한 마리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5위는 소유 정기구의 썸이 차지했습니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이런 센스 넘치는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번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매곡 오스트라라는 곡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함께 찾아볼 건데요. 난 그걸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 shouted when you waited 라는 소절부터 들어봤습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나는 shouted, 소리쳤어요 가 되겠죠. I saw you in a prayed up mind.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I saw you in a prayed up mind. 나는 당신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나에게 연락해요. 확신이 있으면 연락해요. I can feel the turning back to indigo. 네, 이 부분까지 들어봤어요. I can feel the turning back to indigo. 인디고라고 하면 어떤 색상을 떠올리나요? 그렇죠. 남색, 남색과 비슷한 그런 색깔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디고 색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느껴진다라는 해석이 되는데 왠지 밤을 상징하는 색깔인 것 같죠? 다시 뭐 차가워지는 게 느껴진다. 뭔가 흐릿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도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어요. 당신의 진짜 의도를 말해줘요 라는 가사 들어보세요.

0: when you know. Call me when you're read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let me know once you're sure. 이 표현도 잘 통하겠죠. Let me know once you're sure. 당신이 확실해지면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라는 뜻이니까. 세 번째, 당신의 진짜 의도를 말해줘요.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네, 이렇게 가사 속에서 표현을 했어요.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이거 대신에 tell me what's really on your mind. 아, 당신 머릿속에 진짜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말해줘. 네, 대체할 수 있는 문장이죠. Tell me what's really on your mind.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1: I could never break it. I could never break it. I could never break it.
0: 두 번째, 확실해지면 연락해요.
1: Call me when you know. Call me when you know. Call me when you know.
0: 세 번째, 당신의 진짜 의도를 말해줘요.
1: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Tell me what you're really meaning.
0: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2: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하시면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이혜진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주말마다 샐러드 가게에서 마감 알바 중인데요. 마감 5분 전 들어오는 손님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미아오의 띠로리.

한때 몰리는 것 같아요. 오픈알바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아, 뭐 그래도 준비해 드려야죠. 혜진님의 짝꿍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미아오 띠로리 아이즈원 갑자기.

0769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요. 동기 중 한 녀석이 맨날 더치페이를 하자고 해놓고 돈을 안 보내주거든요. 오늘 그 친구도 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오늘은 꼭 받아낼 겁니다. 넉살한의 조찬 라이노의 N분의 1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의 머니 신청할게요. 되게 절묘한 노래들이네요. 아니 아니 근데 뭐야, 본인이 더치페이 하자고 해놓고 돈을 안 보내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오늘은

넉살하네 조우찬 라이노의 N분의 1 그리고 리사의 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박도훈님께서요. 시험 공부하려고 주말에도 도서관 다닙니다. 도서관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이따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먹을 거예요. 진짜요? 와, 도서관 지하에

열심히 하시고요. 여자친구분이랑 떡볶이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근데 좀 이런 사연이 많네요. 이렇게 살짝 좀 부러운? 살짝 조금 커플 사연이 꽤나 많네요.

것도 어려워했으니까.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내가 선택한 건 동네 작은 카페에서 한 알바였다. 회사를 다닐 때만큼 벌지 못했고 가끔 진상 손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뿌옇던 머릿속 안개도 걷히기 시작했다. 내가 나로 다시 자리 잡으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무려 2년 만에 예전 직장 동기들을 만나기로 했다. 빨리 보고 싶다. 아우성치는 동기들의 마음에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진다.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어떻게 보일까? 설레는 마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데이브레이크 빛나는 사람 듣고 오셨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9390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안정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0: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1956님 베란다 정리를 하고 캠핑 의자 두 개를 꺼내놨는데요. 남편, 아이들 모두 다 거기 앉겠다고 맨날 싸워요. 아니 뭐 대단한 의자도 아닌데 이 좁은 베란다 차지하겠다고 투닥대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원용품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꼼꼼하게 고르는 게 바로 의자래요. 햇볕을 쬐기에 좋고 책 읽고 커피 한잔하기 좋고 무엇보다 그냥 편한 나만의 의자를 찾는 게 네덜란드 사람들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956님 가족분들은 거의 그런 의자를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단히 넓거나 거대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편한 곳, 이번 주말은 그런 곳에서 마음 편한 나만의 시간들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악뮤 자이언티의 벤치 들으면서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술은 진짜 뭐 잘 써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예. 딱 그냥 기분 좋을 만큼만 나의 그 몸 상태에 맞춰서 저 다른 사람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딱 그만큼만. 요즘에는 술 마시고 좀 그 취하고 피곤한 느낌이 싫어가지고 이전보다도 술을 정말

FM댕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바닥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0: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오늘의 미션 첫.

0: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방금 듣고 온 노래였죠. 이정현의 와였습니다.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10분 뽑았습니다. FM 대행진

자, 우리 2350님이 식대 몇 달 전에 기지개 켜다 등에 담이 왔는데요. 혼자 파스 붙이려고 바닥에 놓고 눕기까지 해봤는데 잘안 돼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날부터 매일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잘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좋은데 왜 슬플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만 친한 친구라도 좀 집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뭘또 이것도 파스 잘 붙이려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안 아프려고 스트레칭 하시고 아플 때는 누구한테 좀 붙여달라고 하세요. 같이 친구한테 그 사우나라도 가자고 해가지고 다 씻고 나와가지고 좀 붙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슬픕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 드랍도 신청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끝곡 이택상님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드랍도 신청곡으로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

0: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3: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김미영님입니다. 식디, 대구 엑스포 꽃박람회 아세요? 다양한 장식이 된 꽃들을 보면 마냥 좋아서 해마다 다녀오는데요. 저번에 사온 꽃 작약은 향이 얼마나 진한지 거의 향수 같더라고요. 식디에게도 추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향수도 또 그 생화의 향을 절대 재현할 수 없어요. 생화가 주는 그 싱그러운 생명의 그 향이 있거든요. 좋겠네요. 예, 저희도 지금 집에다가 꽃을 좀 꽂아놨거든요. 아, 막 그냥 바람, 요즘에 문 열어놓으면 맞바람 칠 때 꽃냄새가 코로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네. 자, 지수의 꽃 흐르고 있습니다.

1696님, 식디 일만 하느라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 없는 제가 1년 전에 둘째 아들과 2주 유럽을 다녀왔거든요. 그 멋진 추억을 잊지 못해서 이번엔

0: 큰아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김세현,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내년 봄에 연차 쓰고 딱 10일만 10일만 가자. 식디가 외쳐주면 가지 않을까요?
1: 또 엄마랑 또 유럽 여행은 또 달라요. 엄마랑 뭐 휴양지나 뭐 이런데 뭐 국내 여행 모르겠지만 유럽 여행은 진짜 엄마 건강할 때 같이 그 발걸음 속도 맞출 수 있을 때 또 하루 15,000보 걸을 수 있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가셨으면 진짜 좋겠네요.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들을게요.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최소라님이시고요. 식디 좋은 아침입니다. 친구 집들이를 갔는데 아 제일처럼 제가 다 설레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친구야 멋진 독립을 축하해. 이런 친구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친구 잘 되고 좋은 일 있고 이럴 때 진심으로 이렇게 지금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거는 진짜 이거 너무 또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문자 한 통씩 보내는 오전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이니까 약속 잡기도 좋고 그쵸? 네. 데이식스의 해피 들을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내티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셋, 둘, 하나, 고! 날 또 내지마. 거칠어져가는 나의 숨소리.
5: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6: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드 신청곡.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곡을 함께 쭉 들었습니다. 2부 끝곡 고윤희님 신청곡이에요. 주말인데도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러닝하고 산책하고 막 그러네요. 저는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얼른 저도 여유있게 운동하고 싶어요. 등산로 근처 살지만 등산을 언제 해봤는지 까마득하네요. 좋습니다.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아침 서울시내 상황 수월합니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느슨해진 토요일 아침 팽팽한 선곡 배틀로 깨웁니다. 뮤직 업로드 플러스

0: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번의 선곡 별로입니다. 우리 마음의 별로. 선곡 스타.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별은 내 가슴에 강민을 추억하는 남자. 너의 사랑만이 서정민이
2: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0: 아, 너무 아저씨 소리 오전부터 너무 아저씨들 소리 너무 들리네. 자, 이어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분 음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래 고르는 감 하나는 끝내줍니다. 감다살 선곡 유기성 PD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0: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만 11살이던 때 1969년 형제들 5명 이렇게 해서 그룹을 결성합니다. 이름이 잭슨 5고요. 잭슨 5로 이제 메이저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1: 네.
0: 처음에 동네에서 조그맣게 데뷔를 했다가 이제 큰 음반 사랑 메이저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때 마이클 잭슨이 11살 막내인데 메인 보컬
1: 노래를 제일 잘했군요.
0: 아주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싹이 모인 거죠. 그래서 그때 발표한 데뷔곡이 I Want You Back. 이게 발표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1위로 바로 그냥 직행.
2: 데뷔 때부터 그냥 날랐군요.
0: 그렇죠. 그다음에 뭐 ABC라는 노래. 이 노래도 많이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The Love You Save. 그다음에 I'll Be There라는 발라드. 이것까지 계속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0: 네.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래서 역시 처음 발표한 데뷔곡 I Want You Back을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첫 무대로 선보였을 거예요. 그걸 준비했습니다.
1: 기자님은 그 영화 보셨나요?
0: 아직 못 봤어요.
1: 영화에 잭슨 네. 5 시절도 나오나요?
0: 나오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 안 나오면 영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렇죠? 이 곡도 그 영화에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잭슨 5의 I Want You Back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유기성 PD님의 선곡 이어가겠습니다.

0: 있는데 엘튼 존도 그런 경우에 이제 시초. 시초는 아니죠. 시초라고 하긴 그렇고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1: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대기만 성형이군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이 I've Been Loving You도 들어보면 이제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저도 이제 거의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그냥 그 엘튼 존의 느낌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엘튼 존은 뭐 진짜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장면이
0: 그렇죠.
1: 그 나라에서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그 무대에
0: 맞아요.
1: 서느냐.
0: 서는 사람들.
1: 근데 이제 뭐 엘튼 존이야 뭐 섰던 경험도 있고 그런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또 뭐 순위권 그렇죠. 안에서
0: 영국에서는 가야 되고
1: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0: 영화에도 많이 나오시고
1: 그렇죠. 네. 자 유기성 PD님의 1라운드 선곡 엘튼 존의 전설적인 데뷔곡을 골라주셨습니다. I've Been Loving You 듣겠습니다.

0: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3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의 선곡 한 곡씩 듣고 왔습니다. 예. 자, 전설적인 가수들의 데뷔곡으로 두 분 다 골라주셨어요. 마이클 잭슨과 엘튼 존의 데뷔곡을 또 그때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신기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라운드 가는데요. 기자님, 네. 역시 계속 뭐 외국 곡입니까? 아니면... 아.
1: 이번엔 우리 한국으로 와보겠습니다.
0: 아, 한국으로 옵니까?
1: 우리 한국 가요계에서 마이클 잭슨만큼이나 역사를 바꾼 존재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나요?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대행진.
1: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뮤직 업로드 플러스 두 분의 선곡을 계속 듣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설적인 가수들의 데뷔곡입니다. 유기성 PD님의 선곡 어떤 곡입니까?
2: 전 또 다시 이번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1986년 김현식 씨가 일단은 잘 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기타 주자, 드럼 주자, 키보드 주자, 베이스 주자를 모읍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제 이때 기타 주자가 누구냐? 김종진 씨.

0: 이 레전드 분들이 모여서 데뷔를 했던 뭐 보여진 거죠. 그 앨범이 바로 이 김현식 30입니다. 그래서 저 이 김현식 30에서 노래를 가져왔는데 어떤 노래를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리워진 길 가져왔습니다. 유재하 씨가 나중에 다시 불러서 음반으로 낸 버전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첫 모습을 보였다. 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현식 씨 버전의 가리워진 길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김현식의 가리워진 길을 2라운드 선곡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이 노래 듣고 4부에서는 두 분의 3, 4라운드 대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3: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 무서워 너무 무서워.
5: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4: 갔어야 했어요.
5: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6: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해외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데뷔곡, 그리고 또 국내 내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데뷔곡을 1, 2라운드로 차례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자, 어떤 선곡을 보여주실지 먼저 서정민 기자님.
1: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출연했을 때 당시 함께 한국 가요계를 양분한 또 그룹이 있었습니다.
2: 아, 맞아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네, 한국 힙합의 토대를 마련한
0: 네.
1: 듀스죠.
0: 아, 듀스.
1: 네, 듀스. 이 듀스는 이현도, 김성재로 이뤄진 듀오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두 명이 듀스로 데뷔하기 전에 또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가수 이전에 댄서로 활동을 한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많죠.
1: 예, 댄서로 먼저 활동을 했는데 현진영과 와와 이기 멤버가 딱 이 두 명이었습니다. 둘이 막 현진영과 와와로 활동하다가 야 우리 둘이 뭐 하거나 해보자 이래갖고 결성한 게 듀스인 거죠. 네. 이 1992년 당시 메가히트곡 흐린 기억 속의 그대에서 이 무대를 보면은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선곡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그리고 엄정화의 초대 듣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0: 승자의 마이크 볼륨은 완전히 내려가고요. 승자의 목소리로만 오늘의 승전가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멜로디, 이번 한 주 화제성 1위, 네, 슈퍼스타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바로 그 노래, 최성곤의 네가 좋아로 준비했고요. 자, 패자의 마이크 내려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승자의 목소리만 나옵니다. 원, 투, 쓰리, 포!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0: 오늘의 승자 서정민 기자님입니다.
1: 좋아 좋아 좋아.
0: 자, 오늘 그 서정민 기자님이 네. 승리를 하셨고 응원 점수도 오늘은 서정민 기자님이 더 높았어요. 네, 지난주 선곡에 대한 사랑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네. 자, 승자에게는 특권, 마지막 곡을 선곡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네. 어떤 곡을 골라주셨습니까?
2: 자,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된 이 방탄소년단의 데뷔곡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2: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했잖아요. 그 데뷔 당시에는 정말 정통 힙합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아이돌 그룹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힙합 색깔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색깔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 No More Dream을 준비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BTS는 또 힙합 그룹이었군요.
2: 그렇죠. 네. 당시 RM하고 우리는 힙합이야 하면서
0: 총소리가 난무하는 그 힙합에서 이제 총에 맞지 않겠다.
2: 아, 그래서 방탄이다.
0: 방탄소년단이다.
2: 오, 그러네. 미국 힙합에서는 총이 막 난무하잖아요.
0: 총소리가 뭐. 노 모어 드림, BTS의 데뷔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조정식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일요일 아침에도 7시에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잠깐 바이바이. 하기 싫다면서 학교 때려 찍으니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니 벌써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메탈 보이 스톱 자신에게 물어봐 언제 네가 이겨

0: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